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ake you out with Tukwisa. Are you listening?
1: Yo, you there? Yeah. Tukwisa? Girl, yo. 벌써 2년이 지났지. 세상은 많이 바뀐 듯해 너와 2년 끝에서 내게 미련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던 아침.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3: Hi, I'd like to book a train ticket to Seoul from here.
2: 아, 네, 손님.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 티켓 투 서울, 오케이. 부산에서 서울 티켓. 네, 손님. 디스카운트 바코드, please.
3: Discount. You need my ticket promotion code on my phone? Okay, let me check. Oh no.
2: 어머나, 손님 놀라셨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디스카운트 노? That's okay.
3: Oh, no.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What should I do?
2: 아, left. 왼쪽. 아, 왼쪽을 보라고요. Left what?
3: Oh, no. I mean,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아, subway left. 왼쪽으로 가면 지하철이 아니고요. 그 오른쪽. Right로 가야 지하철이 나와요. Right subway, okay?
3: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Can you help me?
2: 아, 도와달라고. 아니, 그런데 그 지하철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꾸 왼쪽으로 간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곤란한데. Sorry.
3: Oh, isn't there anything you can do to help me? What on earth am I supposed to do?
2: 얼쑤. 뭔데, 왼쪽으로 지구 끝까지라도 가보겠다 이건가? 아, 진짜 고집 있네. 뭐 어쩔 수 없지. Okay, you can go. Bye bye. Next customer. 오늘 배워볼 표현. 휴대폰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3: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1: Left는 떠나다, 의 뜻을 가진 단어. Leave의 과거형으로 어떤 곳에 물건을 두고 오다, 놓고 오다로 사용됩니다. Left 뒤에 물건과 장소를 붙여서 무엇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left my wallet in the taxi.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I left my bag on th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Canto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kicks off. So today we speak with Ms. Chang Jin-sun here in the studio, chairpers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how cinema can tear down these invisible walls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out disabilities, helping us understand worlds we have yet to experience. 네, 9월 10일 제4회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가 열립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장진순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대표와 함께하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고 서로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영어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장애인권영화위원회 대표 장진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장애복지 현장에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일자리와 자아실현 등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일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장애인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존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영화제와 이어졌습니다. 제가 또 인권단체인 부산 한국장애인연맹 부산 DPI 회장으로 지내면서 장애와 인권을 어렵거나 무거운 주제로 전달하기보다는 영화라는 친숙한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So she shared, having spent many years in disability welfare, she shares that her main focus is helping individuals respect their own lives and choose their own paths, rather than deciding what should be done for them. She notes that serving as president of DPI Busan naturally led her to the film festival. Rather than presenting disability and human rights as heavy topics, she aims to help people connect with these values through cinema and their everyday lives. Well, the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was first launched alongside the 2023 Busan World Disability Conference, and it's now celebrating its fourth edition this year. So could you explain the defining features and core role unique to this festival?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영화제만의 가장 큰 특징과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저에게는 2023년이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었던 생각을 비로소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해 부산에서 세계장애인대가 개최되었고 제가 부대 행사로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0: 네.
1: 사실 저는 장애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장애와 복지라는 말이 만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장애인을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 배려해야 하는 사람,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그 순간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면서 서로가 평등한 위치에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0: 네.
1: 저는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만든다면 시설의 프로그램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 누구나 하나의 문화예술 축제로 인정할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장애인 영화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시선이나 일부에서는 또 말하기를 복지관 영화제라는 이미지로부터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곳이 부산을 대표하는 영화의 공간, 부산 네, 상징인 영화의 전당이었습니다.
0: 네.
1: 장애인도 당당하게 좋은 극장에서 좋은 영화를 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관객으로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마침 그 뜻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셨고 그렇게 시작된 작은 도전이 오늘의 부산 국제 장애인 인권 영화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영화제를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예술 축제로 만들고 싶었다는 말씀이군요. So she shared and reflects that 2023 was a landmark year when she was invited to organize a disability

0: Human Rights Film Festival alongside the Busan World Disability Conference. Having worked long in disability welfare, she felt that combining disability and welfare often leads people to view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olely as recipients of aid, creating an unintended divide. Seeking to move beyond the image of mere just welfare center festival, she chose Busan's flagship cinema venue, as we know, Busan Cinema Center, so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out disabilities could meet on equal footing as fellow audience members. Supported by Shared Vision, this endeavor established the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as a genuine cultural art celebration. Now, I am curious about the themes and programs prepared for this year's festival. Now, compared to last year, what has changed or what key aspects should audiences look out for this year?
1: 올해 영화제는 어떤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지 또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나 아니면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올해 제4회 영화제의 슬로건은 영화 인권을 말하고 세상을 있다입니다. 제가 이 슬로건에 담고 싶었던 것은 인권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 역시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고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꿈도 있고 기쁨과 아픔도 있습니다. 저는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은 모습도 한 편의 영화를 함께 즐기고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차별의 이유가 도리어 낯설어지고 서로 다른 삶과 그러한 모습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공통점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 네.
2: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잇는 영화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1: 그렇군요. 영화 인권을 말하고 세상을 잇다. 이 슬로건이 영화제의 방향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So she shares that the slogan for this year's fourth festival is Cinema Speaks Rights, Connecting Worlds. Her goal with the slogan is to frame human rights not as a heavy or daunting topic, but as a natural part of daily life. She emphasizes that the people and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filled with ordinary everyday routines, love, dreams, joys, and pains. And she hopes that as audiences connect with these stories on screen, what once felt unfamiliar becomes natural, making discrimination itself feel foreign. And the slogan embodies her vision of cinema, bridging diverse lives,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and bringing people together in a shared world.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Chang Jin-sun here in the studio, chairpers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Now, between April and June this year, submissions were opened for works themed around the human rights, lives, dignity, and cultural divers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 how many entries were received this year, and what kind of stories did they tell?
1: 네, 올해는 장애인의 인권, 삶, 권리, 문화적 다양성을 주제로 작품을 공모했는데요. 모두 몇 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작품들이 들어왔나요?
2: 올해는 60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애와 인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우리의 일상 가까이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무겁거나 특별한 문제로만 다루기보다 사랑과 가족관계, 자립과 선택 등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풀어내고 있었고 장애라는 종합예술의 특성을 살린 그러한 표현 양식이 굉장히 상당히 풍부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2: 특히 제도나 법의 보호망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는 경계 놓인 장애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다룬 작품들은 잔잔하지만 깊은 문제의식을 던져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기존 작품의 출품을 넘어 앞으로 부산 국제장애인권영화제를 통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처음 소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첫 출품 작품에 가산점을 두었지만 심사에서는 작품성이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상금 규모도 좀

0: 또 학계에서 좋은 창작들이 장애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우리 영화제가 장애인 인권 영화를 발굴하는 데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들어내고 성장시키는 영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1: Crakunio. So over 60 films were submitted this year, noting that perspectives 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have grown far more diverse and grounded in daily life. Rather than treating disability solely as a heavy or isolated issue, the works explored love, family, relationships, independence, and personal choice, while showcasing richer artistic storytelling. And she highlights that films depicting individuals living on the fringes of exi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welfare systems delivered a subtle yet profound awareness. Looking ahead, she expresses a desire for the festival to evolve from a platform that uncovers films into one that actively nurtures creation. Though extra points were awarded to premiering works this year, balancing this with overall quality during judging remained a challenge. And to address this, she hopes to expand prize funds next year to encourage creators to develop new projects centered on disability rights, establishing the festival as an engine for artistic production. Now, it's fascinating that among many mediums, you chose cinema to speak about disability and human rights. So, what unique power do you feel film holds in changing prejudices and also perspectives surrounding disability? 여러 가지 방법 중 영화를 통해서 장애와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영화가 또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장애인 인권 교육이나 캠페인도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하지만, 영화에는 좀더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누군가의 삶을 설명해 준다면, 영화는 관객을 그 사람의 삶 속으로 직접 데려갑니다. 2시간 동안 주인공과 함께 생각하고, 사랑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영화가 가진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장애에 대한 편견은 어쩌면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낯설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우리가 직접 살아보지 못한 삶을 만나게 하고 그 낯설음을 자연스럽게 이해와 공감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는 인권을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가 인권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오래 마음에 남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1: 인권을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이해하게 하는 것, 영화가 가진 정말 가장 큰 힘일 수도 있겠네요. So she feels that while lectures and campaigns are essential for raising awareness, cinema and films possesses a distinct kind of power. While a lecture explains someone's life, a film invites the audience directly into that person's world, allowing them to think and love and face setbacks and rise again alongside the protagonist. Now, she notes that prejudice often stems from unfamiliarity, but film bridges that gap by naturally transforming the unknown into empathy and understanding. Ultimately, she reflects that cinema doesn't force people to study human rights. Instead, by enjoying a compelling story, audiences naturally come to understand another's life, making film the gentlest yet most lasting language for human rights. Well,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Some messages coming in. 국가안보를 위해서님은요, 장애인 인권을 위한 영화제라니 너무 멋집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Absolutely, so cool. And 엘리아나님께서는 와 멋있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I think so. This is such a cool film festival, and I think it's such a meaningful festival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and tuning in today. Well, when we talk about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barrier-free is something that cannot be left out. Could you explain how barrier-free cinema differs from conventional movies and how audiences will experience barrier-free films at this year's festival?
2: 부산 국제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배리어 프리.

0: 입니다. 배리어프리 영화가 일반적인 영화와 어떻게 다른지, 또 이번 영화제에선 어떤 방식으로 배리어프리 영화를 만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배리어프리라고 하면 흔히 자막이나 화면 해설처럼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영화 한 편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또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없다면 그것은 개인의 장애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의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없애서 누구나 같은 문화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배리어프리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도 어르신도 또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1: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 중증장애를 입는 그 프로테지가 한 80%가 중도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배리어프리라는 사람에게 환경을 맞추는 문화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장애인권영화제가 꿈꾸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장애인을 따로 배려하는 영화제가 아니라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나누는 영화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배려풀입니다. 때문에 본선에 진출한 경쟁 부문 단편 영화와 장편 초청작들은 모두 배려풀이로 제작되어 동등한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를 제작할 때 이제는 배려풀이를 별도로 따로 제작을 해서 그거는 그냥 화면 해설과 그리고 자막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필요한 사람은 그걸 설정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또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와 또 어르신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개념이라는 점도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2: Absolutely. She explains that barrier-free cinema goes far beyond simply providing accommodations like subtitles or audio descrip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e notes that the desire to enjoy a film is identical regardless of disability, emphasizing that when someone cannot enjoy a movie due to sight or hearing limitations, the obstacle stems from environmental barriers rather than individual disabilities. She stresses that barrier-free practices do not grant special favor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rather dismantle existing barriers so everyone can participate in the same cultural space. Also, she highlights that barrier-free design benefits children, older adults, and anyone facing temporary physical challenges, framing it as an essential societal effort to adapt environments to human needs. All finalist short films and invited feature films will be presented in barrier-free formats, ensuring equal cultural access for all viewers. I love that. Well, watching movies, enjoying performances, and participating in festivals should naturally be accessible to everyone. So what difficulties do people with disabilities still face today when trying to enjoy cultural activities in cinemas, performance halls, or festival venues?
0: 영화를 보고 공연을 즐기고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인데요. 현재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는 문화 향유권을 단순히 영화를 보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네.
1: 네. 문화는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영화를 보러 가는 아주 평범한 일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극장까지 이동하는 문제부터 휠체어 좌석의 선택, 그리고 편리한 동선과 화장실,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자막, 공연이나 행사 정보를 얻는 과정까지 여러 장벽이 겹쳐 있습니다. 결국 갈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가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가

0: 중요합니다. 네. 저는 아직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을 특별한 배려나 복지 서비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당연한 일상의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장애인이 영화관에 가는 것이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고 친구와 영화를 보고 가족과 공연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평범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 향유권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So she emphasizes that cultural rights go far beyond simply watching a movie or show, framing culture as a fundamental right that enriches lives, connects people, and fosters social inclusion. She points out that even a simple task like going to the cinema remains full of overlapping obsta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ransit access, limited wheelchair seating, and inconvenient movement pathways and restrooms, lack of audio descriptions and subtitles for visually or hearing limited individuals, and hard to access event information as well. She stresses that true inclusion is not just about whether someone can enter a venue, but whether they can enjoy the experience on equal footing with others. So she calls for a shift in societal perspective, moving away from viewing cultural access as a special favor or welfare service toward accepting it as an everyday right.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영어 방송 강의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편의 영화를 함께 보고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분보다 결국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네.
0: 저는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가 바로 이런 만남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영화를 그리고 또 음악과 공연, 감독과의 대화 그리고 시민 누구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4회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만남에 서로 또 이렇게 마음을 이어주게 할 것이고 한편의 영화가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마음들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과 영화의 전당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와 함께 서로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3: So she expresses her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her thoughts on air, and she reflects that as people enjoy a film together, they come to realize that beyond the labels of people with or without disabilities, everyone is ultimately sharing the same era as fellow human beings. Inviting audiences and our listeners to the 4th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held at Busan Cinema Center from September 10th to 12th of this year. She highlights lineup of films, live music performances, director Q&As, inclusive programs. So she warmly encourages families and, of course, friends to visit, express her firm belief that a single film can bring people together, connect their hearts, and build a warmer world. Well,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2: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해준 영화가 있을까요?
0: 네, 이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좀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2: 네.
0: 설경구 문소리 배우가 주연한 오아시스입니다.
2: 네.
0: 이 영화에는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종두와 중증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공주가 등장합니다. 세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규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처음 바라보았던 장애나 결핍보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외로움과 사랑, 욕망과 선택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공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이 쉽지만 공주에게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이 있으며 또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보호와 도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선의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선택과 삶을 대신 결정하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며 또 나와 똑같이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는 저에게 장애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 그러니까 내면의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해준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Kunyo. So she shares that the film Oasis, actually starring Seo Kyung-gu and Moon Soo-ri, deeply shaped her understanding of others. The movie follows a man struggling to adapt to society and a woman with severe disability, and they're just two individuals with the world constantly judging them and defining them by their own standards. So yes, definitely a film that led her to see the human beings behind the label of disabilit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Chang Jin-sun here in the studio, chairpers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장 진순 부산 국제 영화 장애인 인권 영화제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Day 6 with 예뻤어.

0: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 중국이 현지별로 오후 8시 2분에 하이난성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통신 위성을 탑재한 창정 7A 로켓을 발사했지만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로켓은 2주에 이륙 후에 약 85초 만에 비행 중 이상이 발생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히지 않고 분석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기 역학적 압력이 최대가 되는 시점에 로켓 상단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후 로켓의 비행 중립 시스템이 작동해서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0: I see. So China launched a Long March 7A rocket carrying a communication satellite from the Wanchang Space Launch Site in Hainan Province at 8:02 p.m. local time on the 10th. But the mission failed, and it is reported that the rocket exploded due to an abnormality during flight about 85 seconds after liftoff. Chinese state media stated that the specific cause of the accident was not disclosed, but that an analysis and investigation are currently underway. Experts are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an abnormality occurred in the upper stage of the rocket at the point where aerodynamic pressure reaches its maximum. The possibility that the rocket's flight termination system subsequently operated, leading to the explosion, is also being discussed. Well, this accident could also affect China's space program. So, what is the government's response? 이번 사고가 중국의 우주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1: 이번에 발사된 창정 7A는 대형 위성을 고궤도에 올리는 데 사용되는 중국의 주요 운반 로켓입니다. 2021년 이후에 10여 차례 연속 발사에 성공했지만 이번 사고로 2020년 첫 비행 실패 이후 두 번째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탑재된 중심 4B 위성은 통신용 위성으로 알려졌으며 세부적인 재원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큰 관심은 오는 24일에 예정된 창정 5호 발사인데요. 이 로켓이 이번 로켓과 같은 계열의 엔진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번 사고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의 향후 달 탐사 등 우주 발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 굴기를 앞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우주에 좀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향후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o now the Long March 7A launch this time is China's main carrier rocket used to put large satellites into high orbit. Although it succeeded in more than 10 consecutive launches since 2021, this accident recorded its second failure since its first flight failure back in 2020. In particular, the mounted ChinaSat 4B satellite is known as a communication satellite, and its detailed specifications have not been officially disclosed. Greater attention is on the Long March 5, the launch schedule for the 24th, which uses the same series of engines as this rocket. And if the cause of this accident is confirmed to be an engine defe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could affect China's future space launch schedule, including lunar exploration. And from the st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has put forward space rise, they are left with no choice but to be more cautious about future space development.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There has been a major cheating scandal involving a public sector recruitment exam in China.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중국에서 공공부문 채용 시험과 관련해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요?
1: 중국 헌안사 법인 삼지일보 평가 필기 시험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시험 성적을 전부 무효 처리하고 오는 22일에 필기 시험을 했는데요. 올해 모집 인원은 3,080명이지만 지원자는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수험생들까지 재시험을 치러야 하면서 불만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시간과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organized cheating was confirmed in the written exam for Henan Province's rural support project. The authorities invalidated all exam scores and decided to retake the written exam on the 22nd. The recruitment quota for this year was 3,082, but there were over 140,000.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ng.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wabangseong.
4: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more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i.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3: and me Jesse.
2: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3: Okay.
2: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4: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2: Time is running out.
3: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2: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3: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2: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0: This isn't the case for everyone, unfortunately. So we'll be looking at Gwangbokjeol through a new lens today with team leader Moon Jong-soo of Korean Habitat.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한국 해비타트의 문 종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Welcome, welcome. 환영합니다. 네. 저희 아리랑 라디오는 처음이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1: 처음이에요. 네, 처음에 왔는데 네. 영어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어요.
0: 전혀, 전혀. 한국말 너무 잘합니다. 저도 우리말 너무 잘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오늘 이번 주에 또 광복절이라서 특집으로 오셨는데 당연히 한국어 같이 우리말도 하면서 진행을 해야죠. He says that, you know, you were speaking English today, so I was a little, you know, shocked, but I was like, no worries. You know, we're talking about 광복절 this week, so it just makes sense for me to speak Korean with you. Firstly, let's talk about what you do and where you work, because I'm sure some people might be new to the concept. 일단 저희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알아가고 싶거든요.
1: 네, 저희는 한국 해비타트라는 단체고요. 사실 그 NGO 단체인데 네. NGO라는 게 비영리 단체인데 비영리는 누구한테 무엇을 제공하느냐가 핵심이에요.
0: 네.
1: 근데 이제 많은 단체들이 이제 아동이나 장애인 이런 대상자를 기준으로 사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 그러니까 집, 주거라는 게 핵심이 된 단체라고
0: 네.
1: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미국에서 1976년부터 시작된 단체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한 60개국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한 지금까지는 거의 한 3만 세대? 3만 세대 정도 31년 동안 네. 사업을 해왔으니까 3만 네. 세대 정도를 저희가 좀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이제 모든 사람한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0: 네.
1: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0: 팀장님 그럼 얼마나 일을 같이 하신 건가요?
1: 저는 해비타트에서는 지금 5년, 만 5년 정도 됐습니다.
0: Okay. 네. So we are talking about Korea Habitat today. It is an international NGO company and they started off in 1976 and so far they are currently working in around 60 countries and he's saying that for NGO companies it's really important to think about what you're giving to who. So for instance, it could be who for children, it could be for the disabled, it could be for people in need, but for them, what is kind of the more important part? So for them, they do work hard for housing. So they are a company that helps people access self-housing, safe housing, and build, repair, improve homes for people in need. So far, they have given help to around 30K around the world, 30K family households. So that is insanely amazing. He also mentioned that it's been around like 5 years since he's been working with them. So I'm sure he knows basically everything that we want to know today.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let us know. Join our YouTube chat and I'll ask our guest for you guys. But firstly, it's kind of very grand to just hear we build a house. So what kind of is this? Like what kind of processes do you go through? 저희가 뭔가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 큰일 같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이 완성되게 되는 건가요?
1: 사실 말씀하신 대로 큰일이 맞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해비테트 운동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0: 네.
1: 이게 뭐냐면 해비테트 무브먼트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저희 집을 지을 때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사실은 내 집 옆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집을 짓는 걸 도와줬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사업들이 조금 더 커지게 됐는데 이제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는 집을 짓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죠. 해외랑.
0: 네.
1: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거를 저희는 이제 좀 홈오너라고 표현하고 그분들이 직접 일을 하고 옆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들이 사업들을 진행해왔고 한국에서도 들어와서는 초기에는 이제 천안이나 춘천, 태백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집 짓기 사업들을 저희는 계속 진행해 왔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좀 집을 짓는다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큰 일은 맞죠. 하지만 또 그것들이 또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들이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으로 사실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1: 네,
0: 작업이겠네요.
1: 맞습니다.
0: Okay, he says that it's kind of different where they are working, but for instance, in the States, because the land is much more grander than Korea, most of the time, a lot of people that live in the area that they're working in, they come along and help. It's like kind of a neighbor job. They call it the habitat movement. But in Korea, it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you know, we just have different laws, we have different land. And so it's something where we need a lot of support and a lot of interest interest from a lot of people. There's a lot of volunteer work happening as well. And so it is basically, like we mentioned, a big thing, because creating or building a house isn't something you just do like you're just making coffee. It is something that is a lot of work. It could be seen as tedious, but it's definitely worth it. That's why they are ongoing, and you definitely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m and give them more interest. But I really want to mention this part. You guys are helping the housing support for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nowadays. So I want to ask about this part as well. 또 여러 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중에서도 저희가 너무 궁금한 부분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도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1: 그 2017년도에 네. 처음 했는데 오. 그때 저희가 뉴스 하나 보고서는 시작하게 됐어요.
0: 오, 그냥 뉴스를 보시고요?
1: 예, 그때 네. 나왔던 헤드라인 자체가 네. 사실 요 뒤에 얘기 써주신 이렇게 그때 오. 주셨던 이 헤드라인이 있었던 뉴스였어요. 오, 그래서 네. 그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요 헤드라인을 갖고 저희가 정말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나? 라는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네. 저희 이런 캠페인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그래서 그 기획자가 그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독립유공자분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교육이라던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들이 많았다 보니까 후손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삶을 계속 대물림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가난의 연속으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 그러다 보니 주거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뭐 흙집이라던가 아니면 아궁이가 있다던가 아니면 집안에 화장실이 없다던가
0: 네.
1: 그래서 뭐 인근에 마을 해관까지 걸어가야 된다던가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알게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2017년에 한 세대 집을 고치는 것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0: Okay, so we have to wind back to 2017. The team actually started off with a headline. They just saw a headline, and I remember because this was kind of quite popular back then. Popular, should I say? It was kind of controversial because there was a headline saying that if you're an independence activist, up to 3 generations of your family will be poor. So that was basically the headline. And they were like, is this true? So the team, they were very curious and they started searching into this and they realized a lot of the cases, it is true. So a lot of the descendants, they kind of had issues, or the generations that later on came on from activists, they had issues with maybe education, they had housing problems as well. It was kind of like a poverty that was chained up. So it was really hard to just overcome it. So that's when they started this whole campaign, and they started off by repairing their housing because they realized a lot of them, they did not have a safe housing situation. For instance, it would be very muggy and soily, or they had houses where they didn't have access to a restroom, so they would have to go to, you know, like the community center nearby. And so that's when they started this whole thing. But I do really want to ask, since you guys kind of started digging into this, was it really, you know, was it really true? What is the reality nowadays? Because when we think about independence activists, we think about, you know, oh, they're so like famous, they're so popular, there's like the Anjung-gun, Yu-gwan-sun, the activists are so famous around the world as well. So what is the reality like for the families after them? 저희는 이제 워낙 교육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 많이 들으니까 또 뭐 독립운동가, 독립유공자 하면 저희가 뭐 흔히 안중근,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 이제 떠올리고 뭐 영화도 많이 보고 해서 사실 이제 후손분들의 현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1: 그렇죠. 네, 그러실 수 있죠.
0: 네네, 어떤가요, 현실은?
1: 사실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은 현재는 연세가 많으세요. 그리고
0: 네.
1: 한국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3대까지.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본인이랑 그다음에 2대, 그다음에 손자까지.
0: 네.
1: 여기까지 지금 한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3대 분들도 연세가 지금 70대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0: 네.
1: 빨리 이분들을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하나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열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그 저희가 구호집 어르신이었는데
0: 네.
1: 거기는 그 비닐하우스에 사셨어요.
0: 오.
1: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사는데
0: 네.
1: 그 독립운동 독립유공자 후손분들한테는 그 패를 주거든요.
0: 네.
1: 유공자 패라고 해서
0: 네,
1: 현판을 받는데 그거를 이분은 안 걸어놨죠. 왜냐하면 자기 선조한테 사실 흉이 된다고 생각해서 명예의 흉이 된다. 내가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0: 네.
1: 그래서 실제로는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분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이 아예 집 밖에 있는

0: We had a question from SRD saying, how many volunteers do you need for a house to be built? I do want to talk about the whole volunteer part as well. 저희 봉사자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댓글에도 여쭤보셨어요. 네. 이제 집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1: 아까 잠시 얘기 들었지만 네.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떤 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 뭐 전기라든가 이런 배선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 되고
0: 네.
1: 근데 또 이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공정들이 있거든요. 뭐 네. 밖에라든가 이런 아니면 사이딩이라고 해서 외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봉사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진행할 때 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봉사자가 많으면 좀 그 건축 공기 그러니까 시간을 좀 땡길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네. 비용이 줄어들겠죠.
0: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 뭐 크게 뭐 지원 자격 같은 거는 있나요?
1: 아니요. 성인이면 사실 저희는 성인들이면 네.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리고 저희의 한국 해비테트 웹사이트에 네. 그 기재되어져 있어요. 가능한
0: 네.
1: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거기에서만 신청하면 거기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0: Okay, so we got a good answer for the volunteer part if you guys were interested. So he says the more the volunteers, the better, obviously, because making a home is a lot of work and it does take them a lot of time to actually make it come true and to finalize everything. Of course, the professionals do the professional work like the electronics and stuff, electricity, but you know, anybody can come and help because there's just so many things to do and it's just really helpful because they can shorten the time they spend on each house. He says that as long as you're not a minor, then you are eligible. If you want to check it out, then you guys can go into their Korea Habitat website and there's actually better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at. I want to talk about the eligible recipients as well. So after you choose someone, you know, what happens after that? 또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원 대상이 정해지면 어떤 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1: 우선은 저희는 지원 대상이 딱 정해지는 순간부터는 그분들의 일단 땅을 확인해요. 거기가 저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우선은 그걸 먼저 확인을 하는 게 1차 시작이에요.
0: 네. 오, 네. 그럼 이제 땅을 확인하고 그럼 보통 그곳에다가 바로 집을 짓는 건가요?
1: 네.
0: 다른 곳이 아니라?
1: 왜냐하면 고령이신 분들은 네. 가장 어려운 게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옆에 분들과 관계가 이웃들과 만들어져 있으니까
0: 네.
1: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실 상주하기를 많이 원하시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계속 주거하시면서 사는 게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가장 그분들한테 적합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0: Okay, so the first thing they do after they find an eligible applicant is they try to check their land and if it's all right, if it's good enough to build a new house. And I ask them, what if though, you know, do you go to another neighborhood? Why do you have to stay in that neighborhood? And he says, especially if you're more on the elderly side, then you've just created an environment there. You've created your life there. You have people there and it's kind of hard to go to a new place and it's kind of hard to start a new life there. So they try their best to just stay in that place where they have been living most of their lives. I also want to ask,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n when you guys are building these houses? 그럼 당연히 이제 신경 쓸 게 너무 많을 테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1: 저희는 우선은 관계예요. 왜냐하면 네. 이웃. 이웃과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네. 저희는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끝내는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실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보통은 집을 건축한다 하면 회사들이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서 자기 업무만 하면 되잖아요.
0: 네.
1: 주변에 소음을 일으키든 주변을 불편하게 하든 상관없이 내 집 짓고 들어가 살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중요한 건 그분들이 들어와 살아서 여기서 잘 정착하게 돕는 거니까
0: 네.
1: 저희가 갈 때도 옆집에 가서 양해 구하고 그집 가서 양해 구하고 그래서 요 관계와 릴레이션십을 네. 관계를 잘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저희가 좀더 다음 이분들이 들어오셨을 때는 전혀 거부감이 없이 네. 되려 더 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헌정받을 때 같이 와서 축하해 네. 주거나 그래야 이분들이 마을이라는 단위 안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는 게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0: 정말 집만 짓는다고 다 끝인 게 아니네요. 집 짓는 게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또 사람들도 많을 테고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필요하시기도 하실 테고요.
1: 맞습니다.
0: Oh, he says it was a surprising answer that we got. He says that they try to think about the relationships that they have in the neighborhood. For instance, it could be their neighbors.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if you just make the house, it's going to be loud, it's going to be a lot of work. Some people might be a little annoyed, so it's important that they go to these neighbors and ask for permission, you know,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because after the builders and the volunteers and the workers leave, it's actually them who's going to stay inside this house, and it's going to be them that have to continue on this relationship with their neighbors. So that is something that they keep in mind. And I thought, wow, just building the house itself sounds like so much work, but there are other things you have to take care of as well. Wow, this is really interesting. It must be really different for you after you started this campaign looking at Korean Independence Day. 이 캠페인을 시작하신 이후에 광복절을 맞이하실 때 조금 마음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 전보다.
1: 네, 많이 다르죠. 확실히 네. 차이는 많이 났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를, 과거를.
0: 네네.
1: 그래서 그거를 잘

0: right. There's something we're so curious about. There is something that you guys are working on at Korea Habitat. It's called the Pareto Run. What is this? I know about it. I've heard about it. I think it is insane. But first, please introduce it to us. Pareto Run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근데 혹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시니까요. 어떤 캠페인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가 2017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170세대 정도
0: 네.
1: 집을 고쳐드리거나 지어드렸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2020년 그때 현님이 이제 그 저희랑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집 짓는 거를 관련해서 이제 8.15 런이라는 걸로 해서 같이 좀 시행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0: 네.
1: 그래서 같이 이제 독립유공자의 희생 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좀 같이 8.15km를 달려보자. 그리고 시원님 스스로는 광복절 날 이제 81.5km를 달려보는
0: 81.5요.
1: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예요.
0: 네. 그러면 이제 션님은 81.5 그리고 또
1: 참가자는
0: 8.15 킬로미터를.
1: 네. 네.
0: Okay, so this is an insane kind of running marathon event campaign that they're doing. So they started the whole housing from 2017, and in 2020, Sean actually the musician reached out to them, and he was like, you know, I'm thinking about doing this thing for Gwangbokjeol because it's August 15th, 815, and it was the 75th year. So he was like, oh, I want to do something, and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donations rolling in, and so they were like, you know what? Then we're working for the descendants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so maybe we can use the donations for that. And so they started collaborating on this campaign, and it is called the 815 Run, 815 for the date, August 15th. So what happens this day is Sean actually runs for 81.5 kilometers. You heard it right. And anybody that decides to join this day, they will be running for 8.15 kilometers. And so they've been doing that since 2020. Okay, so firstly, insane. I heard there was like a different kind of thing that's happening at night as well. 자, 그러면 제가 못 참고 중간에 계속 여쭤보긴 했는데요, 노래 나갈 때. 선님은 이제 아침부터, 좀 일찍부터 81.5km를
1: 네, 새벽 5시부터
0: 뛰시고요. 네. 이제 참가자분들은
1: 저녁에
0: 8.15km. 네. 정도. 그러면은 저녁에 그 이벤트는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저녁에 저희가 행사는 5시부터 시작해서
0: 네.
1: 6시 정도에 달리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다 뛰고 하면 한 8시
0: 네.
1: 정도면 거의 네. 모든 행사가 종료가 돼요.
0: 그러면 이제 종료되면 이제 다들 빠이빠이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뭐 공연이라든지
1: 아,
0: 그런 것들이 있나요?
1: 공연은 이제 먼저.
0: 아, 먼저?
1: 네. 그래서 5시부터 6시에 그 사이가 네. 이제 그 기부금
0: 네네.
1: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공연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0: 공연은 이제 매해 좀 라인업이 다르게 이제 와주시는
1: 네,
0: 건가요?
1: 네, 조금씩 달라지는데
0: 네.
1: 저 공교롭게
0: 네.
1: 오늘 네, 윤도현이 그 아리랑 틀어주셨잖아요.
0: 방금 듣고 온
1: 네,
0: 곡이었죠?
1: 네. 그래서 그 윤도현님이 이번에 오세요.
0: 이번 주 토요일. 오! Okay, so Sean actually starts running from, you know, 5 a.m. And in the afternoon, they start the whole campaign at 5 p.m. They start running at around 6 and it ends around 8 p.m. They have like the whole, you know, donation certificates happening and all that jazz. And they also have a congratulatory performance happening at 5 p.m. And we just listened to this song. We listened to Arirang by YB, Yundoyeon Band, and they are the ones that are coming this year to sing this exact song, so I'm sure it'll be a lot of fun. How many people usually participate? 참가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1: 아 이게 되게 숫자 약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19,450명이고
0: 네.
1: 네, 19,450명 중에 이제 7,000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0: 네.
1: 12,450명이 버추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0: 오, 이거를 바로 이렇게 외우고 계시네요. 12,450.
1: 그럼요.
0: 오, 에. okay. So he says, oh, I may feel like I like numbers a little too much, but he gave us the exact numbers. So 이게 올해인가요?
1: 예, 올해요.
0: 오, okay. So this year, 19,450 people are participating. 7,000 of them are the people doing the offline event, and 12,450 people are the people that are actually going to be doing it virtually. What does it mean to do this virtually? 오프라인 과 온라인이 무슨 뜻이죠? 이제 뛰는 건데 온라인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1: 저희가 이게 처음 시작했던 게 2020년인데
0: 네.
1: 그때가 코로나 시기예요.
0: 아~
1: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땐 그 각자의 자리에서 뛰고 각자 그 SNS를 통해서 인증해 보자. 이렇게 사실 시작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되게 붐이 자리로 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 온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버추얼 런으로서 이렇게 네.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서 인증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현장에 직접 와서 같이 뛰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0: 그러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건 한국에 없어도 충분히
1: 네.
0: 가능한
1: 네,
0: 거예요?
1: 네, 그럼요.
0: 이거는 조금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런닝머신으로 타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1: 네, 그럼요. 저희는 뭐든. 왜냐면 8.15라는 거리 동안 자기가 네. 이분들을 기억한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라 꼭 야외에서 하냐 이런 문제는 저희는 아니에요.
0: 와우, 그럼 이 부분은 저희 청취자분들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도 너무나도 참여 가능한 부분이네요.
1: 네네네, 그렇죠.
0: Okay, so I asked him, you guys are running. What do you mean you're doing something virtually? And he mentioned when they first started this in 2020, it was during COVID. So what they did was they encouraged everybody to run 8.15 kilometers on their own wherever they were. And if you just upload it on your social media, then you will be a certified 8.15 runner. And they've been doing it until now. So I asked, okay, so does that mean it doesn't matter where, it doesn't matter how? And he was like, yep, it doesn't matter where, which means you can even do this overseas in other countries. If you guys are interested currently listening to this radio, then you guys can do it wherever you guys are and just upload it and you'll be a certified Parirol Run participant as well. And I asked, can we go on the treadmill? Apparently you can go on the treadmill as well. Just want to double check. So if we upload this, we still get the, like, we're still certified, right? 그럼 지금도 저희가 이거를 업로드하면 인증을 받는 건가요?
1: 이게 버추얼 런 같은 경우는 저희 네. 참가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리워드라는 걸 보내드려요. 티셔츠랑 네. 뭐 여러 가지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외에서 참여 요청들이 네. 꽤 많은데 저희가 아직 해외 배송이나 네네. 이런 게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0: 네.
1: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여기 지인한테 받아서 지인이 국제로 네네네. 보내줘서 그분들이 그걸 받아서 입고 뜨시는 경우들도 꽤 있고
0: 네.
1: 그다음에 하나 예로는 하노이 쪽에
0: 네.
1: 한국 국제학교라고 있는데
0: 네.
1: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데 거기는 감사하게도 거기 학생들이 저희의 이런 행사들을 너무 취지를 좋게 봐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뛰고 뛰는 걸 인증하고 그다음에 또 모금 활동을 해서
0: 네.
1: 저희한테 81만 5천 원을 작년에도 올해도 이제 기부해 줬어요. 이런 활동들을
0: 네.
1: 뭐 베트남의 하노이 쪽에서도 누가 뛰고 있고 광저우 쪽에서도 누가 하고 계시고 이런 네. 것들을 그냥 각자들 인증을 많이들 뉴욕에서도 뛰어서 인증하신 분도 있고 막 이래요.
0: 엄청나게 글로벌하네요. 네,
1: 그래서 해외 배송을 꼭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내부에서 좀 하고 있긴
0: 네.
1: 하죠.
0: 네. Okay, okay. He says that if you guys are located in Korea, actually what they do is they send like a goodie gift box in return. So right now they're not sending this overseas, but it is something that you can receive if you're in Korea or if you have a Korean address for those of you guys that are participating via virtual run. There are things happening, for instance, in many other countries, like there's Hanoi in Vietnam, there's a Korean school there, and they've been doing this on their own in Hanoi, and they would just run, and then they would also donate the money. And when they're donating, they're actually donating 81,500 Korean won, which is around, I would say, like $700 in USD, and they've just been doing that on their own. There's people in China doing it as well, so they are really considering, you know, thinking about expanding this overseas, because just so many people are genuinely very interested nowadays. 8.15 kilometers, I don't really know how long this is because I'm not a runner, but yeah, what is this like? Is this okay for beginners as well? 8.15km는 얼마나 긴지 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운동을 좀 안 하는 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인가요?
1: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유해진 씨가
0: 네.
1: 영화배우 유해진 씨가 운동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신발 신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 네.
1: 뭔지 아시죠? 나가려고 신발 신는 거 자체가 가장 어려움이잖아요. 나가서 걷기 시작하거나 사실 꼭 뛰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네. 네.
1: 근데 걷다 보면 자연스레 그만큼은 또 채워지지 않나. 그래서 시작해 보시기를 네, 적극 권장드리고
0: 네.
1: 있습니다.
0: Okay. He says that it is really, it's the distance is available for people that aren't runners, you know. And he mentioned there was the actor Yoo Hye-jin saying a long time ago on like a broadcast, what is it about working out that's the hardest for you? And he replied, wearing your shoes. So basically starting is the most important. If you start, then you'll be able to do it. So 8.15 kilometers, it's not that far apparently. So if you guys want to participate, then you should just give it a try. starting is half, and then when you're out there, as long as you're on the road, then your legs are just going to be going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Do you participate or the other workers participate in this run as well? 팀장님을 포함한 이제 한국 헤비타트 직원들도 이 참가를 하시는 건가요? 8.15런에?
1: 네, 많이들 하고 있고요.
0: 어, 네.
1: 그리고 실제로 많이 또 덕분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고 예, 저희 담당하는 담당자는 이거 덕분에 취미가 달리기로 만들어져서 풀코스를 6번인가 뛰었을 거예요.
0: 와. 와, 너무 순기능이네요. 와, okay, he says, yeah, a lot of people are participating in this, and there was even one of the teams that he was working with, there was a team co-worker, they actually started getting into this hobby of running, so they did a full course marathon like 6 times, which is, wow, crazy influential. 그럼 직접 해보셨잖아요.
1: 네.
0: 네, 어떠셨나요? 좀 직접

0: 하는 거 기억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1: 네.
0: 생각을 좀 뛰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또 역시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면 뛰면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0: 예,
1: 되고
0: 맞아요.
1: 그렇게
0: 맞아요.
1: 되겠네요.
0: 맞아요.
1: Okay, he says he's been doing it as well, but he mentioned the distance isn't long enough for us to actually commemorate and think about our history and the people that's worked for Korea today. And he thought that was similar to how we think that we're caring about the history. We think that we're studying. We think that we're paying attention. But in reality, compared to the actual things that everybody's been doing, compared to the actual work that these activists have done in the past, we're not really paying a lot of attention. We're not spending a lot of time on it. So he thinks, yeah, it's definitely something to keep in mind. And I mentioned that's kind of like, you know, people gathering for the marathon. A lot of people run nowadays, but when you have a goal and when you have a meaning, then it's going to be really influential. It's going to really affect people because it's going to keep in your mind like why you're there, why you're doing this for, and who you're doing it for. So I think it's very influential. Compared to when you first started, what's the difference today in the8.15 run, the 8.15 run? 2020년에 시작하시고 이제 올해까지 이제 2026년이 됐는데 좀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0: 네, 많이 달라요. 사실은 참가자도 많이 늘어났고, 처음에
1: 네.
0: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그 버추얼로 했기 때문에
1: 네.
0: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한 것도 19,000명까지 늘어난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달라졌고, 또 하나는 이제 분위기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알려지고 있다.
1: 네.
0: 그리고 실제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세대들한테 그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붐이 확 일었잖아요.
1: 네.
0: 사실 저희 땐 2020년 시작할 때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되게 잘 맞았어요.
1: 그러게요.
0: 예, 그래서 너무 이게 붐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러닝과 함께, 그러니까 달리기, 그리고 션이라는 또 셀럽,
1: 네.
0: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는 사업, 이 세
1: 네.
0: 가지가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그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행사여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타이밍이 정말
0: 예.
1: 타이밍도 타이밍이고 이제 션님을 비롯한 다른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0: 네,
1: 인플루언서
0: 맞아요.
1: 분들도 굉장히 이제 참여를 하고 많이
0: 네, 맞아요.
1: 올리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굉장히
0: 네, 바이럴이 너무 잘된
1: 네.
0: 거죠.
1: Okay, he says a lot has changed, especially because when they started off, it was like an online thing only, and now they're doing things offline. And in Korea, we've mentioned this a lot on Heart Attack as well, but running is like the thing. It has been. It wasn't a thing when they first started in 2020, but nowadays, so many young people are running. It's like the new MZ thing. So it was really great timing for them. And also, there are many celebrities and influencers that participate that just talk about this, that post about it, so the marketing goes well as well, and also because people are aware that this is work that they're doing for the descendants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so it's just good things on top of good things on top of good things, so they're very happy. Before we end off the questions about this 815 run, I want to ask, how can we participate? Is it like a website? 저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참여하고 싶으면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 네,
1: 되나요?
0: 저희가 일단 올해는 마감이 다 정말 돼서
1: 네네.
0: 되게 빠르게 마감이 됐고, 이제 내년에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해피빈이라는 모금 플랫폼이랑
1: 네.
0: 같이 해서 모집들을 하고 있고요. 거의 6개월 전 이렇게 저희들이
1: 오.
0: 미리 열어서 사실은 좀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좀 일찍 열리네요. 6개월
0: 예.
1: 전이요.
0: 6개월에서 더좀 늦어지면 한 3개월 그
1: 네.
0: 전에 먼저 열어서 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
1: 네.
0: 상황입니다.
1: Okay, so this year they have ended off the applications, but if you do want to participate starting next year, they do have a site that they are cooperating with called Happy Bean, and they open up their applications around 6 months before, even if it's a little too late, around 3 months before. So you guys can check it out next year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815 run. Wow, we've talked about so many things today, but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So I want to ask you the last question. As Korea Habitat, what is your future goals and what are you guys planning to do in the near future? 저희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 해비타트는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0: 저희는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한테, 그리고 션님하고 같이 약속한 건 100호 집까지 짓는 건데,
1: 네.
0: 현재 저희가 22호까지 헌정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잘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복지의 좀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곳에 있는 그런 뭐 조선 가정이라던가 다문화나 자립준비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활동들을

0: 주거와 관련된 주거 복지를 저희가 조금 더 잘하는 게 저희한테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거와 함께 좀더 이제 하드웨어는 사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들을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주거권을 좀더 얘기할 수 있는 어드보커시 쪽을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는 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끝내는 여러분들의 기부로 사실 저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이제 뭐 815런에도 후원해 주셔도 좋고 그런 활동들로 함께 모아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주거복지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he mentioned a lot of things that we can pay attention to. Firstly, they are trying their best to work on their 100th house. So they're currently on their 22nd project right now, and they want to get to their 100th project very soon. And they also want to work on housing-related work for other people in need that sometimes we kind of forget about, or some people that we need to give more attention to. And they are working on great things hardware-wise. You can really see the things that they're doing, but they do also want to focus on the advocacy and on the voices of the real problems behind the screen. And also, lastly, donations and volunteering is something that they always need, so they really encourage people to send them lots of love and support overall. Well, I hope you guys enjoyed today's interview.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The last song for today is 그날을 기약하며 by 정성아, 조재윤, 배정남, 이현우, 박진우, 장기영 and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정혜원, engineer 최재문 and 이영훈, video director 심유경, writers 김혜림 and 교수 유가령, iFunny DJ Pretty Little Iris. Bye guys.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3: Hi, I'd like to book a train ticket to Seoul from here.
2: 아, 네, 손님.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 티켓 투 서울, 오케이. 부산에서 서울 티켓. 네, 손님. 디스카운트 바코드, please.
3: What? Oh, discount. You need my ticket promotion code on my phone? Okay, let me check. Oh, no.

0: 선수님 놀라셨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디스카운트 노? That's okay.
1: Oh, no.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What should I do?
0: 아, left. 왼쪽. 아, 왼쪽을 보라고요. Left what?
1: Oh, no. I mean,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0: 아, subway left. 왼쪽으로 가면 지하철이 아니고요. 그 오른쪽. Right로 가야 지하철이 나와요. Right subway, okay?
1: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Can you help me?
0: 아, 도와달라고. 아니, 그런데 그 지하철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꾸 왼쪽으로 간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곤란한데. 어, sorry, sorry.
1: Oh, isn't there anything you can do to help me? What on earth am I supposed to do?
0: 어, 얼쓰. 뭔데, 왼쪽으로 지구 끝까지라도 가보겠다 이건가? 아, 진짜 고집 있네. 뭐 어쩔 수 없지. Okay, you can go. Bye bye. Next customer. 오늘 배워볼 표현. 휴대폰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해?
1: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0: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Left는 떠나다, 예 뜻을 가진 단어. Leave의 과거형으로 어떤 곳에 물건을 두고 오다, 놓고 오다로 사용됩니다. Left 뒤에 물건과 장소를 붙여서 무엇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left my wallet in the taxi.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I left my bag on the bus.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휴대폰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습니다.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1: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Busan Yeongeobangseong.
5: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0: 산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You know? 8209 님, 저는 수능을 다시 한번 쳐서 법학을 공부해 보고 싶어요. 법학 대단합니다. 제 평생 꿈이었던 변호사가 되어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8209 님, 지금은 직업 어떻게 되세요? 직업 뭐예요? I love that. 3762 님 chiming in saying I'd love to become an author. I've always wanted to write a famous book like the Harry Potter series and song request Dreams by the Cranberries. Do you know, all of these things, you can do them.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화이팅! 합시다. I believe in you. 진짜, 진짜 잘 믿어요, 여러분. Okay, I'm going to play you two songs. This is 꿈 by 태연 and Dreams by the Cranberries. And I'll see you back here with more of your messages after that.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해양수산부는 내일 부산에서 부울경 3개의 시도 지역상공회의소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체결 기관들은 해양, 항만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제조,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 투자 유치에도 공동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또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본격 가동해 동남권을 하나의 초강력 경제권으로 키우고 규제 개선과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동 협력 과제를 추진합니다.
3: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sign an agreement tomorrow in Busan with the three cities and provinces of the southeastern region, as well as local chambers of commerce, to establish a maritime capital region.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ill work together to expand the investment base for future industries, including marine and port industries, eco-friendly energy, and AI-driven manufacturing, while also jointly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 They will also launch a high-level policy council to promote the maritime capital region with plans to develop the southeastern region into a single mega regional economic zone and pursue joint initiatives including regulatory reform and the creation of industrial ecosystems.
2: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청 68건 가운데 55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이 가운데 50건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으며 5건은 소청 대상이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13건은 소청인이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또 26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부산시의원 북구 1선거구는 재검표 결과 30표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 부산시장과 부산시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한 무효 소청도 각하됐습니다.
3: The Busan Election Commission has dismissed or rejected all 55 of the 68 election appeals filed in connection with the June 3rd local elections. Of these, 50 were dismissed for lack of merit, while 5 were rejected because the petitioners failed to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The remaining 13 appeals were withdrawn by the petitioners themselves. In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s Pukku 1 electoral district, where the election was initially decided by a 26-vote margin, a recount widened the gap to 30 votes. Petitions seeking to invalidate the Busan mayoral and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elections were also rejected.
2: 지난 월요일 서구 암남공원 해안 절벽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높이 100m가 넘는 해안 절벽으로 CCTV가 없고 발화 추정 지점도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입산자 실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산불로 임야 450제곱미터가 손실됐습니다.
3: Authorities are struggling to determine the cause of a wildfire that broke out last Monday on a coastal cliff at Amnam Park in Busan. The fire occurred on a coastal cliff more than 100 meters high. There is no CCTV at the site, and the suspected ignition point is difficult to access. An accidental fire caused by a visitor is being considered as a possible cause, but no concrete evidence has been found. The wildfire destroyed approximately 450 square meters of forest.
2: 김해공항 국제선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이용객이 207만 9천여 명으로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해공항의 외국인 이용객은 2023년 154만 명에서 지난해 324만 8천여 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 7월 말 기준 국제선 이용 외국인 비중도 33.2%까지 높아졌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편과 공급 좌석 확대로 대만과 중국, 일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연간 외국인 이용객 400만 명 돌파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3: International passenger numbers at Kimhae International Airport surpassed 2 mill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reaching approximately 2.079 millio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ssengers at Kimhae Airport has steadily increased from 1.54 million in 2023 to about 3.248 million last year. As of the end of July this year, international passengers accounted for 33.2% of all international international passengers. With an increase in international flights and available seats at Kimhae Airport, the number of visitors from Taiwan, China, and Japan has grown. As a result, the airport is increasingly likely to surpass 4 million international passengers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2: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부산 지역 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교권침해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피해 교원에게 법률,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3: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ill begin operating education activity protection centers in each district education office starting in September. The centers will be established at 5 district education offices across Busan to respond to violations of teachers' rights and malicious complaints while providing legal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to affected teachers.
2: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고급 인재 양성하는 마에스트로 부산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대하고 동남권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올해 교육생 15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3: The Busan Center for AI and Software Maestro opened today in Busan.
2: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3: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26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an Kim.
2: 고생하셨습니다.
3: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 스타
4: 잉글리쉬.
3: 헤이 부스터스, have you ever wondered if your music has an age?
4: 왜 잠깐. Music has an age? Like, how do you calculate that?
3: Well, it's you look at the era of music that you listen to the most, and it estimates the age your music taste resembles.
4: Oh, really?
3: So your music taste can actually make you sound younger or older.
4: Oh, 어떡해.
3: So I'm a little curious. Based on the music I listen to, how old do you think my music is, 여러분?
4: Oh, 여러분. There's a right answer and many wrong answers, okay?
3: I don't think you'd ever be wrong. Oh. 여러분이 이브닝 영어 친구.
4: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I'm John Kim and this is All 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usician.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That's right. We have R&B 왕자 김주원 in the house.
3: Hello.
4: 죄송해요. 이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끝에 네. 뭐지? 숨이 빠졌네요. 네. How are you, 형?
3: I'm good. How are you doing, brother?
4: Doing good as well. Are you enjoying the cooler weather we're having here in Busan?
3: I was a little sad.
4: Well,
3: because it means summer's over and time is flying real fast.
4: 아, 그건 그렇죠.
3: 날씨가 사실 좋긴 좋은데 네. 그냥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느낌. It's just flying by.
4: And I feel like we feel that more and more these days, don't
3: I
4: you?
3: I know.
4: 네.
3: That's what they say when 네. you get older.
4: 어떡해. 아, 너무 우울하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We're happy to be her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3: That's okay? right.
4: 네. 자, we started off with a weird question that I've never thought about, but I'm going, huh?
3: Yeah.
4: 우리가 늘 듣던 음악에도 나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3: Of course, because you know one of the things is everybody thinks that their music is the best music that ever came out, right?
4: Yeah. Because when we've talked about this before, like for me, in my opinion, like the 90s into the 2000s was like the golden era of music for me.
3: And so 우리 형들, people older than us, they'll be like, you know, it's all about the Beatles and the Rolling Stones, 뭐 이런 옛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oh, it was all about Elvis Presley, 뭐 이렇게 하잖아요.
4: 일단 저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없어요.
3: 뭐 예를 들면, so 요즘 친구들은, 어른 친구들은, oh, 역시 it's all about BTS, right? So apparently music has an age and a global Global music streaming platform recently introduced the idea of listening age. So if you're in your 20s but mostly listen to 80s music, you're listening to music might be older than you.
4: Okay. Like, you know, like the expression, oh, like you have an old soul.
3: Yeah.
4: Like I'm an old soul.
3: You're wise behind beyond your years.
4: 맞아요. 나이가 어린데 좀 경험상 or 지식상 조금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인다.
3: Yeah.
4: 그쵸? 그런 느낌이구나.
3: Yeah.
4: So that makes sense, you know, because like I said, I love listening to music from like even before the 90s, like the 80s too, right? Michael Jackson, 뭐 Billy Joel 이런 거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So my playlist might be actually older than I am, right? According to what you just said.
3: Yeah, and one of the funny things is like, even today, I started listening to songs that I heard on the radio, but I never really paid attention to.
4: Yeah.
3: So I just started listening to like Van Halen. I heard it. I know the song, but then I really put my ear and I'm like, I'm breaking it down. I'm like, wow, this is amazing, right? Mm. And there's actually another interesting thing. When times are tough financially, upbeat pop songs from the past actually become popular again.
4: Oh, yeah, I believe it.
3: You know, because it makes you think about easier times.
4: Better days, right? Yeah. 아, 그땐 그랬지라고 이 생각을 들게 만들잖아요. Yeah. Right? Gives you that sense of, like, comfort.
3: Yeah. Mm. So, you know, like, those songs from, like, Bruno Mars, Lady Gaga. Yeah. You know, those kind of songs.
4: 맞아요.
3: Especially the Backstreet Boys always does it, right?
4: You are my fire. Oh, 너무 좋아.
3: I want it that way.
4: Tell me why.
3: Ain't nothing but a heartache.
4: Tell me why.
3: Ain't nothing but a...
4: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 있어요.
3: So, you know, when life gets stressful, sometimes we just want music that makes us feel good without actually thinking about it. And so it's like a way to not feel stressed.
4: Mm, so, 맞습니다.
3: I feel that same way too. That's why I've been listening to the older songs just to... Because I know it, but I wanted to, like, listen to it a little more.
4: So if you had to put a number on it, Hyung, what would your listening age be?
3: You mean age?
4: Yeah, like what we just talked about. 여러분, and listening age, we're talking about the music we listen to. 우리 귀에 뭐지, 뭐라 하지? 귀에 들을 수 있는 그 나이,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3: So I would say my era of music, I like to listen to probably 80s.
4: Yeah.
3: Like mid-80s to, oh, just 80s.
4: Mm.
3: Just 80s is probably good, and 90s is good too.
4: Yeah. I feel like me too. Like 80s and 90s, oh, 좋죠. But also a little bit into the 2000s, like I would consider.
3: Yeah.
4: Like 2000s. Music I listened to when I, high school into like maybe college.
3: Yeah.
4: Right?
3: I mean, it's all great. Even 2000s is good too. It's just, I think everything started like becoming a little more refined.
4: Mm.
3: And like you learn how to make the hit songs.
4: 맞아요.
3: Right?
4: 네.
3: Versus just straight magic.
4: So for you, like the 80s,
3: I think one of the reasons why is because when they used to record the music, they recorded it without, it was not with a computer, it was just straight recorded on like tapes, right? Yeah. So you didn't see anything. You would like, you could like close your eyes or just concentrate on instruments or look at the lyrics of the chords, right?
4: Yeah.
3: Versus now where you're looking into a screen
4: and
3: you're looking into screen and you're like doing everything, right?
4: 맞아.
3: Versus just actually 100% using your ears.
4: 네, 맞습니다.
3: That's a little different.
4: 아, 여러분들의 listening age가 어떻게 됩니까? Like, what era of music do you enjoy listening to? I'm really curious as to our music tastes of our listeners. So real quick, 여러분, 음악 들을 때, 와, 나 진짜 이 노래 아, 너무 좋지. 어쩔 때는 완전 소름 돋을 수도 있잖아요. When you listen to a song. 자, 소름 돋다. 이거는 뭐 음악뿐만 아니라 when you're watching a movie. Or when maybe you're actually in a situation where you get goosebumps. 여러분, goosebumps. 뭐 예를 들어 뭐 소름 돋아. 완전 막 전율이 느껴져. I get goosebumps.
3: Good goosebumps.
4: 혹은 it gives me chills.
3: Yeah.
4: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와, 와, 솔리드. 와, 김주환. 와, 소름. 좋은 느낌으로.
3: 어, 너무 싫어서 소름 아니죠? 오, 그 형 진짜.
4: 네. 아, 전생연분. 소름! 좋은 느낌이라, right? In a good way.
3: 뭐, 여러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4: 좋은 느낌이라. Yeah. 네, and also, 옛날 노래를 요즘에 들으면 어, 와, 이 노래 완전 좀 와닿네 라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3: Yeah.
4: Like you said, these days, maybe it's because of your job, but maybe it's because also, you know, you're older and wiser. When you listen to songs that you listened to back then, it hits you different.
3: Yeah.
4: 그쵸? 그래서, 와, 이 노래... 어,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와닿네. This song hits different.
3: Yeah.
4: 네.
3: It's like watching a movie and then re-watching it and then you missed the first time you saw it, you didn't know that. You missed certain parts of it.
4: 맞아.
3: Like the little things.
4: 맞아요. Oh, exactly. So not only with movies, music does the same thing, right?
3: Well, I didn't, like, for me, I was listening to Van Halen Jump. I was like, I was concentrating on the guitar sounds and all.
4: 네.
3: Oh my goodness. I know it was a very popular song, but when I broke it down, I'm like, this guy's a genius. It's amazing.
4: 진짜. 우리 부장님 말합니다. 민수는 영광이다, 진짜. 매주 한이 형이랑 같이 노래를 부르네. 뭐 부장님 혹시 이 자리 안 주고 싶으면 같이 하세요.
3: 네, 여기 네. 앞자리 좋아요.
4: 부장님도 여기 와서 우리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네. Maybe she's a little jealous.
3: I know.
4: 질투내는 것 같아요.
3: 네. 거기 마이크 하나 열어보세요. 그 마이크 하나 해가지고요.
4: 네. 부장님 우리 화음 넣어주세요. 네. 다음에 아시겠죠? 네. 여러분 welcome to the Wednesday edition of our show. We got fun little corners waiting for you. 뭐가 기다리고 있죠?
3: That's right. We have everybody's favorite corners called 이 노래 끝을 잡고. And in this segment just give us a ring, sing your hearts out, and maybe pick up a little bit of English. And then if you need, we can share some singing tips with you.
4: 맞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All right, moving right along.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5: Yes.
6: How's the weather? It's sunny.
7: 네,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 미안, 방금
4: 뭡니까?
7: 손가락 찧어가지고.
4: 괜찮아요?
7: 네. 이게 스튜디오가요. 아, 진짜 넓습니다.
4: 뛰어. 아, 근데 네. 근데 너무 죄송한데.
7: 뭐죠?
4: 부장님 우리 날씨 요정은 뒤에 백그라운드 색깔 안 줍니까? 그냥 올 블랙인데.
7: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4: 그 점 하나 있다고 그거 백그라운드예요?
7: 아, 이거 픽셀 나간 거 아니에요? 픽셀 나간 거 아닙니다 이거.
4: 아, 네, 딱 우리 백그라운드 네. 엄청 화려한데 딱 거기 all black 딱 부분 딱 문자 요정의 백그라운드네요.
3: 옷까지 블랙이니까.
7: 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와드리겠다.
4: 얼굴이 이런 지금 떠 있는 것 같아요.
7: 어제는 이제 고길동, 오늘은 뭐죠? 네. 자 우선 이제 날씨 얘기를 해야 되는데 It was a bit humid today. 조금 습했습니다.
3: A little bit.
7: 그렇죠? 근데 습도가 올라가면 You might be wondering Is it going to rain? 하실 텐데 내일 날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7: So tomorrow will be low of 24 degrees and high of 34 degrees. 오전에는 구름이 좀 끼었다가 오후 저녁 7시 무렵에는 light rain is expected to fall. 약한 비가 내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should I bring an umbrella tomorrow or not?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텐데
4: 네.
7: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 난감한 정확도를 요구하는 순간 찾는 게 뭐죠? 그쵸.
3: Don't say 날씨 요정.
7: 정직, 정확의 아이콘. 제가 있어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4: 그러면 물어볼게요.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7: 제 느낌은요. 비가... 7시보다 더 일찍 올 것 같다. 근데 또 변수가 하나 있어요. 내일 조한 형이 있거든요. 그래도 용기 있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7시 전에 올 것 같다. 그래서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아니면 네. 우산 작은 거
7: 양산
3: 주머니 안에 넣고 네네네. 다니는 거예요.
7: 그렇죠. 그렇죠.
3: Just maybe. Right?
7: Maybe. 그렇죠. 조한 형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네.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오늘의 영어 표현 My gut feeling tells me. 제가 방금 제 직감으로는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직감에는 뭐뭐인 것 같아가 My gut feeling tells me거든요. 그래서 예문으로 My gut feeling tells me it's going to rain earlier than expected so bring an umbrella just in case. 직감으로는 비가 생각보다 일찍 올 것 같으니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우산을 챙기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4: 네. 네. 자.
5: Yes.
4: 자 우리 부스타분들이 날씨에 집중하는 것보다 네. 역시 우리 날씨 요정의 의상에 집중되네요.
7: 네.
4: 저승사자요? 뭐요? 유준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승사자는 영어로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7: Grim Reaper.
4: Grim Reaper. 입니다. Grim Reaper. 네. 네네. 근데 타임즈 골드님이 Son of Dark. 네.
3: Son of Dark.
4: 아주 어두운 아들입니다. 네, 우리 날씨 요정이.
7: TMI가 있거든요.
4: 네.
7: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3: Voldemort.
7: 밝은 걸 하나 주문했습니다.
4: 그래요?
7: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4: 이야. 그리고 근데 진리님이 칭찬 안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바라는 날려님.
7: 지금 당첨자 안 되나요, 진짜?
4: 근데 바로 우리 이준님 물어보네요. 진리님 혹시 해킹 당하셨나요? 네, 어제부터 많이 의심됩니다.
7: 네,
4: 자 오늘도 했습니다, 날씨 요정님.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밌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4: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0: 할로까? 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네. 어, 근데 오늘 우리 그 너튜브 썸네일도 진짜 우리 미디어 PD님들 열일했습니다. 형 오늘 썸네일 봤어요?
1: No, I didn't.
0: 오늘 썸네일 제가 이 지금 옆에 있는 화면 어 우리 부장님 바로 올려주네요.
2: 와우.
0: 근데 진짜 this I swear this was like just your like album cover or something. 이런 사진 찍은 적 없어요, 형?
2: Not like that. 근데 그거 되게 잘하셨네요.
0: 너무 자연스러워요. This is just you.
2: Wow.
0: 난 그냥 김조한인데 이 커버에. 네. And then they.
2: Is that a strawberry?
0: I think it's just like you know what you know one of those padded walls that they have. 네 그런 느낌. 맞아 뒤에 좀 딸기 딸기 아닙니다 여러분. 딸기. It's a padded wall.
2: Huge strawberry.
0: 아 근데 요즘 우리 미디어 PD님들 뭐 옛날부터 계속 열심히 해왔지만 오늘도 진짜 열일했습니다 썸네일에.
2: Nice.
0: 자 오늘의 도전곡이 Living La Vida Loca잖아요. 자 living은요 뭐를 산다 뭐를 살아 La Vida Loca. 이게 스페인어거든요. La vida loca. La vida가 the life.
2: The life.
0: 네. 근데 loca가
2: crazy.
0: Crazy. So living the crazy life. Mm-hmm. 그런 의미거든요. The title, right? Because Ricky Martin obviously, you know, speaks Spanish. So I wanted to bring you a couple words that you might see on a daily basis in your life here, even in Korea. 한국에서도 사실 우리 스페인어 이 단어들 자주 보이거든요.
2: Yeah.
0: 네. 예를 들어, 하몽. 하몽 아세요?
2: No.
0: 하몽 요즘 샌드위치에 많이 들어가는 그 햄 같은 하몽이거든요. 네, J-A-M-O-N. This is Spain. Spanish, right? So, widely available in places like wine bars, right? Delis and sandwiches.
2: Oh, I know. Yeah.
0: 그쵸, 네.
2: 그 스펠링이... 소리는 H인데요. 네. 스펠링이 J.
0: J입니다. 왜냐면 스페니시에서 그 J가
2: 그렇죠.
0: 흐 소리를 내잖아요.
2: 할라페뇨 그 페퍼도 페퍼
0: 그렇죠.
2: 있잖아요.
0: 잘라피노가 아니고요.
2: 할라페뇨.
0: 할라페뇨. 할라페뇨라고 하죠.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는 막 아미고, 아미고라고 하는 것도 that means in Spanish
2: my friend.
0: Friend라고 yeah. 하죠. It means friend. 네. Bonita, bonito. 네.
2: Bonita means pretty.
0: Pretty.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plaza, plaza도 스페인어인 줄 알고 있습니까?
2: Yeah.
0: 네, plaza means square or Times Square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despacito. 이거는 엄청 한국에서도 엄청 히트한 노래인데 despacito. 그다음에 가사 몰라 그 뒤에. despacito means slowly. 네, 이런 느낌도 있죠. 근데 오늘 그 도전곡 a lot of people, you know, obviously loving the choice. 우리 레 형님한테 이게 문자가 왔습니다. 레 형이 말입니다. 초딩 때 골목에서 Living La La Vida Loca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걸어다녀 동네 스타였는데 아 그때 그립다라고 하는데 레 형님 혹시 어느 동네 다녔습니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한데 너무 귀엽겠다 애들도 걸어다니면서 Living La Vida Loca 하고 춤추면서
2: 그런 동영상 하나 있으면 되게
0: 맞아요.
2: 재밌겠다
0: 레 형님 우리 동영상 있습니까? 보내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Alright, so 오늘의 도전곡 Living La Vida Loca by Ricky Martin 그러면 이 노래를 도전할 도전자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부산 동래구에 살고 있는 22살 김진희입니다.
0: 김진희님,
4: 네. 반갑습니다.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의 도전곡 리키 마틴의 Living La Vida Loca인데요. 혹시 이 노래
3: 네.
0: 아는 노래였어요?
3: 알고 있는 곡이긴 했습니다.
0: 네, 근데 혹시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죠?
3: 네. 이걸 부르는 건 처음.
0: 어때요?
3: 네.
0: 어땠습니까? 연습하면서.
3: 이제 박자가 네. 평소에는 되게 잔잔한 걸 많이 부르던 편이었는데 조금 박자를 빠른 걸 부르다 보니까 살짝 그게 조금 어려웠던.
2: 그리고 앞 부분이 조금 낮죠.
3: 네.
2: She's in this coming on in tall. 이런 부분 약간 그 낮을 것 같은데요. 거기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노래하시면 돼요. 그 낮은 부분요.
0: 아. 지니님 한 몇 번 정도 연습했습니까 이 곡?
3: 진짜 20번
0: 좀 많이 연습했네요. 그럼 네. 연습하면서 뭐 음이나 이런 거 당연히 일단 뭐 한이 형이 방금 팁 줬는데 혹시 영어 부분에서 혹시 뭐 어려운 점 있었습니까? 여보세요?
3: 발음 부분을 네 어려운 게 없었어요.
0: 아 발음은 괜찮습니까? 오,
2: 일단 그리고 가사가 조금 빠르기도 하고 좀 많아요. 근데 다른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0: 네. 어 좋아요. 지니님 혹시 지금 스피커폰으로 된 건 아니죠?
3: 네.
0: 스피커폰은 된 거 아니죠? 네네네. 갑자기 호출 조금 멀리로 들려졌는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니님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3: Yes,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Cue.

0: 역시
1: 노래. 근데 노래 진짜 잘했어요.
0: 노래.
2: 감사합니다. 제가
0: 깜짝 놀란 게 아까 진희님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하면서 네. 한 20번 정도 연습했어요. 라고 이렇게 좀 많이 긴장하나라고 걱정했는데요. 네. 네. She will pull. 너무 힘 있게 너무 잘 불렀습니다. 진짜.
1: 정확하게.
2: 감사합니다.
1: 약간 좀 레이텐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 불렀을 때 그러니까 반주랑 조금 늦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늦었어요.
0: 이게 무슨 말이 정확하게 늦었다.
1: 그래서 이제 음악이 뭐지 그 전화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0: 네.
2: 감사.
1: Good.
0: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반전이라고 인터뷰 때는 너무 조용하고 하는데 와 목소리 완전 터지네요.
1: 돌변하시네요.
0: 근데 진희님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네. 자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오.
0: 나 이런 거 좋아.
1: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0: 노래도 잘하는데 딱 이게 완전 반전 있잖아요. 그렇죠. Like plot twist, right?
1: 사실 저도 조금 그 너무 긴장하지 않나 싶었는데
0: 사실
1: 노래하니까
0: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 우리 동네에 계시는 김진희 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자 만나 볼게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는 부산에서 노래 배우고 있는 21살 김소현입니다.
0: 아이고, 소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도전자분들 다 부산.
1: 그러니까 노래도.
0: 네.
1: 아까 진희 씨도 노래 잘하시고.
0: 네.
1: 노래 배우고 있어요.
0: 소현님, 노래 배운다 그 말이 지금 뭐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럼 전공입니까?
3: 학원 다니고 있어요.
0: 오, 혹시 뭐 어떤 뭐 노래 뭐 장르가 어떻게 돼요?
3: 제가 주로 하는 노래요.
0: 네.
3: R&B인 것 같습니다.
0: R&B면 김정한인데 아시죠?
3: 네.
0: 네. 그럼 원래 R&B 선호하는데 자 오늘의 도전곡 Ricky Martin, Living La Vida Loca 완전 신나는 곡이잖아요.
3: 네.
0: 연습하실 때 어땠어요?
3: 템포가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그냥 가사에 심취해서 부르려고 최대한 노력해봤어요.
1: 맞아요. 가사가 많다 보니까 그냥 딱딱딱 맞춰서 그 뒤에 부분에 약간 필 주면 되고요.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0: 네, 소연님 우리 김주환 가수가 키가 진짜 이런 거 돼서 진짜 잘하거든. 이렇게 잘 너무 밝아서 너무 잘 듣고 네네. 딱 말하는 이 목소리부터 이분 노래 진짜 잘할 것 같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네. 우리 한이 형이 우리 소연님한테 그런 느낌이 온대요 지금.
3: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노래도 안 들었는데 이런 거 하고 좀 부담이 좀 줄라고 하는데 너무 칭찬도 받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1: 네. 잘하실 거예요.
0: 좋아요. 자 소연님 그럼 Are you ready?
3: I'm ready.
1: Let's get it.
0: Let's get it. 들어볼게요.

0: 오늘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아니 와우. 오늘 우리 두 도전자들 이 컨셉이니까 이게 인터뷰 때는 수줍수줍하고 완전 노래 부를 때는 폭발하고 아 근데 서현이 너무 잘 불렀습니다.
0: 에너지가
2: 감사합니다.
0: 두 분 다 너무 좋고 밝고 해가지고요. 아마 부스터분들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1: 네. 지금
3: 어렵죠.
1: 맞아요. 우리 서현이 우리 지금 서현이 부르는 동안 근데 너무 신남을 느낀다라고 이게 청취자분들이 많이 문자 보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일단 너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2: 그렇죠. 네. 아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하겠습니다.
2: 네.
1: 네. 와, 자 일단 우리 오늘 두 도전자들 둘 다 네 부산 계시는 우리 1번 김진희님이었군요. 2번 하고 김소현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야 됩니다. 네, 자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보내주시고요. 난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자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9050 문자로 투표 가능하고요. 근데 문자로 보내면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여러분 But we're only gonna give you 10 seconds 딱 10초만 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시작! 10 9 8
4: 7 6 5 4 3 2 One.
1: All right. 투표 시간 끝. Do not send them any more votes. They will not count. 자, 여러분, while we wait for the 투표 count, 우리 뒤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근데 부장님 오늘 좀 스튜디오 좀 사람들 많이 없네요. 뒤에 부장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다들 어디 갔지?
0: 그래서 약간 뭐 혼자 계시죠? 막
1: 혹시 부장님이 투표 들어온 거 카운트 할 거예요? 아, 네 일단 좀 네 좀 썰렁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오늘. 자 여러분들 while we count 우리 부장님이 투표 들어온 거 카운트 하는 동안 우리 문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문자 몇 개 읽을게요. 우리 부스터분이 이렇게 문자 보냈네요. 민수 때문에 집중이 안 돼라고 이랬는데 왜 집중이 안 돼요? 혹시 집중 안 됐으면 그냥 눈만 감으면 돼요. 눈만 감으면 너 집중 될 거거든요. 네, 일단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와, 여러분 혹시 네
0: 제가 보기에는 진짜 비슷할 것 같아요.
1: 투표요?
0: 그렇죠.
1: 카운트
0: 거의 뭐 예를 들면 5대 6 뭐 이 정도.
1: 근데 둘 다 너무 잘해서 그렇죠. 네, 일단 둘 다 스타일도 사실 이 에너지가 너무 비슷했어요. For me. 네. 근데 제가 방금 우리 부스터분들한테 혹시 제 춤추는 걸 방해되면 눈 감고 들으세요라고 했는데요. 우리 유설님이 그렇게 눈 감고 들을 만큼 감미로운 목소리는 아니어서 그러면 볼륨까지 내리세요. 그러면. 죄송해요. 그러면 혹시 뭐 네 어려우면 볼륨까지 살짝 완전 끄지 말고요. 볼륨까지도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투표 우리 부장님이 카운트 다 하셨고요. 이제 오늘의 위너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너자 위너는요? 바로 2번 김서현님이었습니다. 아이고 congratulations. 우리 잠깐 인터뷰할게요. 서현님.
2: 네
1: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2: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너무 잘 불렀고 우리 부스타분들 우리 청취자들한테 너무 감동을 줘서 오늘의 위너가 됐습니다.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2: 솔직히 1번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1: 소윤님도 듣고 계셨어요?
2: 네.
0: 두 분 잘하셨어요.
1: 그러면 1번한테 드릴까요?
2: 아니
0: 양도
1: 양보. 네, 근데 너무 축하드린데 서윤님 네. 노래는 한 얼마 정도 하고 계셨어요?
2: 한 작년 7월부터 배워가지고 1년 정도 됐어요.
1: 1년 정도 됐다. 혹시 나는 음악 뭐 노래 배울래 음악 배울래 하는 뭐 계기가 있었어요?
2: 제가 원래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냥
1: 네.
2: 근데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게 음악하는 거였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혼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음악도 하고 있습니다.
1: 야
0: 어떠세요? 재밌어요?
2: 네, 재밌어요.
0: 어떻게 배워요?
2: 일단 노래도 배우고 그냥 연습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0: 연습하고 뭐
2: 그 네, 노래도 많이 듣고
0: 카피도 하죠 이제.
2: 네, 카피도 네, 해요.
0: 카피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2: 아~
0: 열심히 좋은 가수들 많이 들어보시면 그게 이런 부분들이 다 캐치하게 돼서 이제 본인 걸로 네, 만들면 돼요.
2: 네.
1: 야, 소연님 지금 방금 우리 대한민국의 R&B 황제 김조한한테
2: 그러니까요.
1: 이런 네 이런 애드바이스를 받으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2: 기분이 황홀하고요. 곧 제 생일인데 생일 선물 받은 것 같아요.
1: 해피 버스데이.
0: 생일날에 1위도 하시고.
1: 네.
0: 잘 됐네요.
1: 아이고 소연님 그래서 저희 네, BFM의 생일 선물로 네,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선물보다
2: 네,
1: 역시 소연님이 네, 오늘 너무 잘했으니까 이렇게 받는데 일단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라디오 파이팅.
3: 감사합니다.
1: 혹시 라디오 말고 올스타 잉글리시 파이팅이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2: 올스타 잉글리시 파이팅입니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서현이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일단 오늘의 위너 네, 김소현님이었는데요. 자, 아쉽게 오늘 윈 못한 우리 1번 우리 진님이랑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진희님.
5: 네.
1: 네, 오늘 윈을 못했지만 그래도 진희님도 너무 잘하셨거든요.
5: 네.
1: 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2번 도전자가 진희님 듣고 있었는데 오늘 안 되겠다라고 그까지 생각했어요.
3: 네. 너무 잘하셨어요.
0: 그리고 뭐 2위는 하셨지만 그래도
5: 네,
0: 피자가 치킨 좋으세요?
5: 치킨이 더
1: 치킨
0: 그리고 또 제 도전 꼭 한번 해주세요.
1: 네, 진님 1등 못하면 재도전 가능하거든요.
0: 네.
5: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치킨 받아가고요. 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세요.
5: 네.
1: 아니 근데 너무 우리가 그냥 갖고 가세요 아시겠죠? 너무 당하는 느낌인데 원하죠? 네, 아이고 진님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5: 되게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진님 저희랑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이 자리에서 만나요. 오케이?
5: 네.
1: 네. 좋아요. 자, big applause to both our contestants. 네, 일단 둘 다 부산 분들이었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3: That's right. 네. Busan in the house.
1: 오늘의 이 노잡. 자, 우리 두 도전자들 Ricky Martin의 Living La Vida Loca. 네, 너무 너무 신나게 너무 열심히 잘 불러주실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노잡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다음 주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도전거 우리 김조한 R&B 가수 김조한이 살짝 미리 맛보기를 들려드릴 건데 형이 ready?
3: Let's get it.
1: 자, 큐!

The Mamas and Papas, California Dreamin'.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입니다. 아, 진짜. 근데 한영이 노래 부르고

0: 아 근데 다음 주 여러분 너무 저 this song hold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because it's so like LA. It's so California.
1: 일단 노래를 들으면 색깔이 생각이 나요.
0: 네.
1: 약간 아. 캘리포니아 그 햇빛과 그 나무가 모든 빈티지 느낌이 나요.
0: 그렇죠. 그 I-5 타고 내려가면서 창문 다 내려놓고 네. This song blasting on the radio. 어, 너무 좋아.
1: 오픈카.
0: 맞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The Mamas and Papas with California Dreamin'. Folks,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오늘 도전곡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Ricky Martin 형님의 Living La Vida Loca 들어볼게요.

0: vida loca.
1: Come on!
0: Living la vida loca.
1: Come on!
0: Living la vida loca.
1: Come on!
2: 아까부터 계속 리버브 있었어요? 갑자기 근데 희한하게 왜 한이 형 마이크만 리버브 넣지? 제 목소리 절대로 리버브 안 넣더라고요.
3: 아마 세팅이 아직 안 돼.
2: 아 그쵸 그쵸.
3: 노래 할 거라고 네. 미리 안
2: 아마 이 마이크에 일단 리버브 불가된 마이크입니다. Alright, 자, we have a question that came in, 형, and this is for you. 우리 유조님이 부른데요. 한이 형, 솔직히 본인이 본인 노래 듣고 감동 받은 적 있죠? 라고 물어보네요.
3: 제가 노래를 감동을 받는 건요.

0: 네.
1: 제가 감동을 받아야지 감동을 줄 수가 있거든요.
2: 이야. 마이크 드롭.
1: 근데 그 반주를 듣고 제가 그 다시 들어가는 거, 그 반주 안에 들어가서 그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0: 네.
1: 그 약간 그 영 그 대사가 진짜 같아. 그 진짜 라이브 스토리가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가끔 그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3: 이게 아티스트지. 네. 네.
1: 그리고 노래할 때마다 그 스위치가 있어요. 그 들어가 이제 들어갈 시간이다.
3: 네.
1: 근데 보통 때는 안 키는데 그때 노래 이제 뭐 녹화 들어갔다 생방송 그럼 그때 그쪽으로 가요.
3: 그래서
1: 그래서 표정이 바뀌고 약간 좀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3: 진짜 이게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원고 있는 거 읽고 저한테 아무 느낌 안 주거든요. 아, 농담이에요. 네. 너무 멋지다. 아 진짜 good question. 진짜 유준님 오랜만에 진짜 너무 좋은 질문 하나 보냈네요.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아니 근데 real quick 이 문자도 하나 읽어야 됐어요. 우리 달지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 공부해야 하는데 올스타 잉글리시 너무 재밌어서 못 끄겠어요. 흐흐이라고 보냈네. 근데 거기에 이 답변이 더 대박입니다. 유조님이 달지님 그러시다 이제 저처럼 됩니다. 어느 순간을 올스타 꿈을 꾸시는 날이 올 거예요. 유조님이 꿈에 나왔대요 저희가. 네. 근데 우리 두둥이 물어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도 안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푹 빠져주세요. All Star English. All right, we're gonna finish off our number one with a song by none other than Kim Johan.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들려드릴 건데요. 한영,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1: Bye.
3: And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계속 빠지세요 저희한테. 빠지세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0: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5: And me, Jessie.
4: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5: Okay.
4: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6: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4: Time is running out.
5: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4: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5: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4: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3: Hi, I'd like to book a train ticket to Seoul from here.
2: 아, 네, 손님.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 티켓 투 서울, 오케이. 부산에서 서울 티켓. 네, 손님. 디스카운트 바코드, please.
3: Discount. You need my ticket promotion code on my phone? Okay, let me check. Oh no.
2: 어머나, 손님 놀라셨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디스카운트 노? That's okay.
3: Oh, no.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What should I do?
2: 아, left. 왼쪽. 아, 왼쪽을 보라고요. Left what?
3: Oh, no. I mean,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아, subway left. 왼쪽으로 가면 지하철이 아니고요. 그 오른쪽. Right로 가야 지하철이 나와요. Right subway, okay?
3: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Can you help me?
2: 아, 도와달라고. 아니, 그런데 그 지하철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꾸 왼쪽으로 간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곤란한데. Sorry.
3: Oh, isn't there anything you can do to help me? What on earth am I supposed to do?
2: 얼쑤. 뭔데? 왼쪽으로 지구 끝까지라도 가보겠다 이건가? 아, 진짜 고집 있네. 뭐 어쩔 수 없지. Okay, you can go. Bye bye. Next customer. 오늘 배워볼 표현. 휴대폰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해?
3: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1: Left는 떠나다, 의 뜻을 가진 단어. Leave의 과거형으로 어떤 곳에 물건을 두고 오다, 놓고 오다로 사용됩니다. Left 뒤에 물건과 장소를 붙여서 무엇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I left my wallet in the taxi.
1: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3: I left my bag on the bus.
1: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휴대폰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습니다.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3: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All Star.
5: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돌아오롱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선은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1: 네.
0: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도 커졌고 규모가 굉장히 커졌지 않았습니까?
1: 진짜 컸어요. 커졌어요.
0: 항상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 네.
0: 분명히 광고주님도 보고 계실 텐데 우리 민수 씨에게 조금 좀 줄만한 광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2: Why no phone call?
0: 그니까요.
2: Why no text message yet?
0: 우리 민수 씨 같은 경우에 안경. 좋아하시고
1: 네.
0: 신발
1: 네.
0: 각종 액세서리즈 그리고 물병 항상 챙기시거든요.
2: 왜 연락 안 오시죠?
0: 하나쯤은 좀 와야 되지 않나 좀 이런 타이밍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아니 저도 혹시 몰라서
0: 네.
2: 매일같이 스팸 폴더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안 들어와요. Nothing. Nothing in my spam folder.
0: 그렇군요.
2: Nothing. No emails. 아니 우리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0: 그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 민수 씨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2: 부장님이 우리 부장님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있겠죠 당연히.
0: 근데 제가 봤을 때요.
2: 네.
0: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광고주님들이.
2: Don't be shy.
0: 그니까요.
2: 누가 진짜. 누가 너무 긴장하고 있을 때요, 좀 이렇게 풀어주려고 그런 멘트는요.
0: 그렇죠. Don't be shy.
2: Be easy.
0: Mm-hmm,
2: 네. Hey, don't be shy.
0: 그렇죠. 마음
2: Just
0: 편안히 가져라.
2: 그렇죠. Just call me, come on.
0: 제가 봤을 때 이쯤 되면은 올 것 같아요.
2: 네.
0: 네. 작전 성공한 것 같습니다.
2: 네.
0: 네. 자 이제 바로 이제 순위로 넘어갈 텐데 오늘도요. 와 낙지현우님 1등입니다. 와.
2: 아니
0: 저희 연속 되잖아요. 당장
2: 연속 돼요. 아니,
0: 네네.
2: I'm not angry.
0: Uh-huh.
2: Okay?
0: 네.
2: 화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화난 거 아닌데.
0: 네네네.
2: 근데 제가 1등이거든요.
0: 아니, 왜냐면요. No. Hold on. 이게 왜냐면요. 1등을 적으신 분이 낙지연이님, 데니리님 그리고 미민수님 이렇게 있었는데
2: 네.
0: 제가 리프레시를 5번이나 눌러봤어요. 낙지연이님이 1등, 데니리님이 2등, 미민수님이 3등이었습니다.
2: 3등이라고요?
0: 그리고 또 1등을 다신 분이 계세요. 베니님이 4등이셨는데
2: 네.
0: 그 다음에 1 다신 분이 유서님. 유서님 1은 제일 먼저 그 1이 보이고 나서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2: So I ask this question again.
0: 네.
2: 낙지현이님 통신사 어떤 거 씁니까? 아직 이거를 네. 게이트키핑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Don't gatekeep your internet provider.
0: 그렇죠. 그렇죠.
2: Okay?
0: 이런 걸 숨기면 안 된다.
2: 네.
0: 그렇죠. 공개를 바란다 이런 건데.
2: Please.
0: 진짜 궁금하긴 해요. 진짜로. 네. 우리 고수님 요즘 굉장히 조금 저조하신 거.
2: 카메라가 내리가요, 부장님.
0: 네, 네. 그래서 우리 달지 님께서 낙지현이 님 너무 빠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인어잡이 있었는데 우리 동치미 막국새 님께서 진짜 오랜만에 듣는 노래예요라고 하시고 우리 그 유서 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아니 상품으로 방청권 주면 안 되나요? 조한이 형 노래 부르는 거 앞에서 듣게요.
2: 여러분,
0: 네.
2: 부럽죠? Are you guys envious of me?
0: 근데 실제로 거의 뭐 방청실이 있을 정도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 네.
0: 네.
2: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0: 네네.
2: 한 형이랑 부장님이 오히려 부장님의 좀 질투가 좀 살짝 오늘 나왔어요.
0: 그러니까요.
2: 와 민수는 진짜 매주 같이
0: 부럽다고.
2: 김조한이랑 같이 노래 부른다.
0: 네.
2: 이거 진짜 영광인 줄 알아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0: 네네.
2: 네. So I gave her, you know, the option. 우리 부장님도 마이크 하나 챙기세요. 화음 넣어주시고요. 네, right. 네. Harmonize. 화음을 넣다. Harmonize. 네.
0: 네.
2: 화음이 harmony거든요.
0: Harmony.
2: 네.
0: 우리 닥터스님께서도요. 방청권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 아니 이 정도? 제일 큰 거 지금 안 했는데?
0: 뭐죠?
2: 여러분, 지금 오늘 문자 이게 한 분의 문자 계속 읽고 있었는데 일단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0: 뭐죠?
2: Our listeners. are dreaming about me.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저를 꿈을 꾼대요. 이거 문자 요정 안 읽었어요? 오늘
0: 사실
2: 오늘 문자?
0: 제가 챙겼거든요.
2: 네.
0: 네. 근데 이거를 민수 씨가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2: 좋아요. Do you have a list?
0: 네. 네. 잠시만요.
2: 네.
0: 우선은 그 우리 둥피 님께서 아니 네. 유서 님께서
2: 네.
0: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2: 네.
0: 우리 유서님께서 말씀하신 이 꿈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네. 아 꿈에서 민수가 갑자기 방송국에서 앞으로 방송은 계속하지만 라이브 송출은 안 한다고 했다고 해서 부스타들 다 충격받고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거냐고 난리가 났다.
2: 충격받을 만하다.
0: 근데 방송 끝날 때 민수가 마지막이니까 우리끼리 방송 더 하겠다고 하니까 피디님도 방송 안 끊고 라이브 계속 내보내주신.
2: 진짜 일단 이때가 왔습니다.
0: 네네.
2: Time has come where our listeners are even dreaming of me. 네. Right? 유조님 진짜 꿈 깨자마자 막 울고 계셨죠. 가끔씩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Right? 네. You're dreaming because it's so sad in your dream that you started crying. 오늘 마지막이라고 막 울었는데 막 눈물 흘리고 있어.
0: 네, 우리 유서님께서 아니 그 뒤는 왜 안 읽어줌? 원래요 이게 오픈 엔딩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아름답게 진짜. 끝내는 게 좋습니다.
2: 아 너무 네. 아름다워요 지금. 네, 여러분 저희 꿈 많이 꾸세요.
0: 둥피님이 마지막 장식 해주셨네요. 와우 너 대체? 하고 이제 아, 들어왔습니다.
2: 꿈을 많이 꾸어주세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Mucha using it as usual. 네, 아 지수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네,
0: 아, 뭐죠?
2: But 부장님, this red button keeps going on and off. 네, 여기 앞에 빨간 불이 계속 껐다 켜졌다 하는데 고장 난 거 아니죠? 이거 제가 만진 거 아닙니다.
0: 아, right? 네. 네. 시작할게요.
2: 네.
0: 자, 오늘의 지수소 혹시 다 식사는 완벽히 잘 하셨는지 오랜만에 여쭤봅니다. 자, 오늘의 지수소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꼬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벌레는 flies.
2: 어, oh.
0: 파리예요, 파리.
2: But I see less of them these days.
0: 그렇죠. 요즘 잘 보이진 않긴 합니다.
2: 한 2주 전까지만 네. 해도 저희 진짜 집에 네. 많이 있다라고 하기 좀 그런데 좀 보였어요.
0: 어떤 게? 아, 파리가?
2: 네.
0: 오, 그렇군요.
2: 어, 근데 which flies are we talking about?
0: 큰 거.
2: The
0: 어!
2: 이 파리?
0: 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2: 네.
0: Why do flies rub their hands together the second they land on your food? 그렇죠. 이제 비비죠. 손바닥을.
2: 네.
0: 네. 바닥이 손바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비비입니다.
2: 네.
0: 네.
2: 이런 훌륭한 양식을 잘 먹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 아니에요.
0: 어, 기도를 하는군요. But do you know why?
2: Why? 진짜 why do they rub their legs?
0: 아 이거에 대해서 한번
2: It's disgusting by the way. 너무 그냥 역겨워요 진짜 사실
0: 근데 실제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놀랍게도 파리는 입이 아니라 발끝에 혀 역할을 하는 미각 수용체가 붙어 있습니다.
2: 아 너무 지그러워.
0: 네, so the moment they land, they taste through their feet, but if dust or filth coats their legs, their sensory receptors get blocked. 그래서 이렇게 rubbing 하는 이 제스처가 있는 겁니다.
2: Wait, so is it because flies want to enjoy the food?
0: That's
2: 맛있게
0: right.
2: 먹고 싶어서 먼지를 먼저 털는 거예요?
0: 먼저 털고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 So 동시에 이제 먼지도 털고요. 그리고 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파리는요.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턱 구조가 없다고 해요. So once their taste sensors register the food, they instantly regurgitating. Oh my goodness.
2: 네.
0: Regurgitating stomach acid and digestive enzymes.
2: Enzymes.
0: onto your meal. 그래서 액체 상태로 흐물흐물하게 네. 녹아내린 음식을 입으로 다시 싹 핥아 흡입하는 것이 파리의 진짜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내려앉았고 rubbing their hands 끝났다. 먼지도 붙었고요. 그리고 위액도 이미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2: 아.
0: 그래서 이미 더러운 음식이 되어버렸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 진짜 아, flies are so disgusting.
0: 네.
2: 네. I'm sorry. But I know like all living things have a reason on earth 네. and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But they just look so gross.
0: That's right.
2: Like their eyes and they have hair on their body and everything. Uh-huh. 막 이 모션도 너무 그냥 네. It's gross.
0: 근데 지금 저에게 더 중요한 문자가 하나 왔어요.
2: 뭔데요?
0: 우리 진리님께서 1부 때까지 굉장히 다정하셨는데요. 이거 작년 가을에 늦가을에 들은 것 같아요. 안 했어요.
2: 진짜 네. 이거
0: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2: 아니 이거면 진짜 부장님이 혼내야 돼요. 문자 요정. You're reusing old information.
0: No, I'm not. I'm not. I have a whole list like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whole 네. list가 있거든요.
2: 네.
0: I do double check.
2: 진리님 혹시 우리 뭐냐면 모든 All Star English 에피소드들 다 온라인에 있고 너튜브에도 있거든요. 네, 혹시 그 링크 보내줄 수 있을까요?
0: 우리 유진님 차라리 네. 오늘 주식 정보를 알려줘요.
2: 아그그 그 주식 정보.
0: 또 1부에서는 유선님께서 오늘 제 사연 읽어주세요. 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다턱수님 지수소 아카이브 한번 정리해야 하나. 네. 그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2: 은행 나무를 알려 달라 했더니 우리 부장님이 이거를 갖고 왔네.
0: 네. 네.
2: 자 일단 여러분 오늘의 Did You Know.
0: 네.
2: 네. 파리들 왜 What do you call this in
0: Rubbing
2: Korean?
0: Their hand. 뭐라고 하죠?
2: Why do
0: 손을
2: flies
0: 비비는가?
2: Rub their legs 네. or their hands.
0: 왜 비비는가?
2: 제가 네, 알아보고 싶습니다.
0: 네. 자, 이것까지 해야 돼요. 오호라님께서요. 처음 듣는데 꽤 웃기네요. 당신들은 뉘신지요. 자주 네? 들을 것 같은 예감이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올게요.
2: 오호라님. 네. 나 지금 당장 계시죠? 네.
0: 아, 빨리 마무리하라고. 네네네.
2: 오늘 저랑 일일 됐습니다.
0: 네.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고기 무슨 고기죠?
4: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2: This time is now 7:38 on the dot here in the studio. Welcome to All Star English, second hour of our show.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we have the hardest working civil servant in Busan City Hall. HK 과장님 once again is joining us.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6: 안녕하세요.
2: 네, 진짜 부산 시청에서 제일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6: 아, 시장님 좀 봐주셔야 되는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일단 이거 우리 그 다시 듣기랑 다시 보기 있으니까.
6: 네네.
2: 네, 뭐 시장님한테 링크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6: 아, 좋습니다.
2: 네, 네.
6: Music to my ear.
2: 네, 혹시 뭐 한마디 우리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6: 열심히 하겠습니다. I'll do my best.
2: 아, 진짜 진짜 제일 열심히 합니다.
6: 네네.
2: 네, 우리 과장님이. How are you?
6: 아, 오늘. 제가 여기 미리 와서 좀 듣고 있었거든요.
2: 네. 뒤에 너무 잘 폰 보고 계시더라고요.
6: 아니 우리 문자 요정.
2: 네.
6: 주제가 Why do flies rub their hands together?
2: 네.
6: 이걸 해야 되나?
2: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6: 우리 댓글들이 더 재밌더라고요.
2: 댓글 때문에 이거 합니다.
6: 아,
2: 사실.
6: 그런 것 같아요. 네.
2: 근데 과장님 네네. 그 토픽 누가 오케이 한 줄 아세요?
6: 아, sorry to hear that. 아, 요거 근데 하나 빼먹었거든요.
2: Yes, yes, yes.
6: 아, 민수님이 벌써 말해주셨듯이,
2: 네.
6: These days, I'm so swamped at work.
2: Yeah.
6: But always joining All the English boosts my mood.
2: 네,
6: 요건 해줘야 돼요.
2: 예.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오시니까 역시 문자 많이 오네요.
6: 굉장히 많군요. 우리
2: 네.
6: 아, 수브니어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또 유저님도 반갑고요. 두둥님, 오슬부 노래 없으니 허전한데요. 과장님 총무팀 탈출하려고 안 가님. 아닙니다. 저희 부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2: 네.
6: 네. 아 진리님 시장님은 동네 시장에서 일하시던데요. 맞아요. 아 두둥님.
2: 맞아요.
6: HK님 이제 탐내시는데요. 디주노를 HK 요정으로 투잡하시길.
2: 오 어때요?
6: 아 투잡하면 출연료 두 배입니까? 그러면 한번 고민해. 네네. 아 두둥님 김민숙님 오시되 됐는데.
7: 아, 예. 아 진짜 우리 부스타분들 이렇게 네. 서로 챙기는 것도 아. 모습도 너무너무 좋아요.
6: 네네.
7: 네.
6: 오, 안 오시네요.
7: 진짜 안 오시네요. 네네. 미숙님 일단 뭐 잘 있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다.
6: 네네.
7: Alright. 이제 원고대로 할까요?
6: 네. 예.
7: 네. Always bring us updates on policies, programs, festivals, and events that Busan City puts on. 과장님 우리 오늘도 민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나눴어요.
9: 여보,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10: 여보,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좀 열나는 것 같아. I'm a bit under the weather.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여보.
9: 그럼 우리 저기 맛있는 거 먹을까?
10: 어?
9: 여보가 좋아하는 떡볶이?
10: 어?
9: 라면?
10: 어?
9: 피자?
10: 어? 근데 nothing sounds good, 여보. 딱히 땡기는 게 없네.
9: 야, 그럼 내가 회심에 이거 하나 준비해서.
10: 어?
9: 혹시 장어 어때, 장어?
10: 어, 여보, 장어? 힘 필요해, 혹시? 아, 그거 아니지? 어, 근데 장어? Grilled eel with sweet savory glaze? 아, 여보, 잘 안 해. It's my go-to food. Which part do you dig into first? 장어는 내 최애 음식이잖아. 어떤 부분이 좋아해?
9: 아, 장어는 다 좋지. 우리 장어도 먹고 있잖아. 우리 날씨도 좀 좋아졌네. 놀러 갈까?
10: 어, 여보, say less. Music to my ears. 재밌는 영화, 뭐 코미디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9: 아, 그건 좋은데 있잖아. 우리 또 그나저나 있잖아. 부산시가 그 세계 디자인 수도 됐다던데 들어봤어?
10: 아니 지금 바로 내 영어 데려갈까 하는데 무슨 디자인 수... 아 근데 여보 아 rings a bell 아,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잘 모르겠어.
9: 아 그치 들어봤지.
10: 그리고
9: 또 그나저나 그 있잖아. 우리 그 장모님 있잖아. 장모님
10: 장모님 아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왜
9: 그 운동도 좀 하시고 스마트폰 AI 이런 것도 좀 배우고 하시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거 없을까?
10: 아 있었나? 아, 잘 모르겠네. 아 여보 알잖아. My rule of thumb, BEFM. 그래서 우리 아이블리 스윗 보이스 민수 아빠한테 빨리 물어봐!
9: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놀러 갈 곳, 세계 디자인 수도, 어머님 운동 및 교육 등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7: 자 일단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6: 예, 예.
7: 네 우리 유저님이 근데 민수는 왜 이렇게 기본이 짜증 베이스임? 이렇게 물어보네요.
6: 아, 네. 뭐.
7: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남편이 뭐 그나저나라고 계속 토픽을 계속 바꾸고 맨날 등산 가고 뭐 뭐지 목욕탕 가려고 하는데
6: 갑자기 뭐 세계 디자인 수도
7: 그렇죠. 뭐. 갑자기 세계 디자인 수도 네. 말을 꺼내고 네 뭐 짜증 나지
6: 아,
7: 않겠습니까?
6: 우리 또 댓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7: 네.
6: 우리 역시 닥터수님 역시 우리 광팬답게 어제 꺼내.
7: 잘 아시네요.
6: 예, 에이시아랑 민주 쌤 거 적절한 배합.
7: 어.
6: 제가 일부러 어제는. 우리 또 에이시아도 좋은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7: 맞아요.
6: 장어에 대한 거.
7: 네네네.
6: 이것도 계속 갖고 왔어요.
7: 너무 잘 들었네요.
6: 아, 우리 좋고. 아, 우리 김미숙님 오셨네요. 김미숙님 반갑고요.
7: 기다렸어요, 미숙님.
6: 아무래도 우리 두둥님, 미숙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6: 아, 우리 타임 이즈 골드님, 나 방금 약간 소름 돋음. 예, 고맙습니다.
7: 네, 소름 돋는 거 감사합니다. Alright, so let's get into it. Lots of stories to get into. What's first?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6: First one is about design.
7: Design.
6: 세계 디자인 수도 얘기했잖아요.
7: 네.
6: Design.
7: Tell us about this.
6: Busan City is accepting ideas for the World Design Capital 2028 Design Idea Contest. 그러니까 2028 시민 참여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거든요.
7: Mm-hmm.
6: Until October 4th. I really believe. I do believe. Most of listeners have heard that Busan has been designated as the World Design Capital 2028.
7: That's right.
6: 민수님 아시죠?
7: 알죠. 네, 이거 과장님이 갖고 왔잖아요. 네.
6: 맞습니다. To successfully host the event and encourage citizens to get involved, the city is asking residents to submit creative ideas related to World Design Capital 2028. There are two topics for the contest. The first one is ideas for the World Design Street Festival.
7: 아.
6: 세계 디자인 또 거리 축제라는 게 있거든요.
7: 네.
6: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첫 번째.
7: Mm-hmm.
6: The second is ideas for events that showcase Busan's
9: unique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2: 이제
9: 세계 디자인 수도에 이제 여러 축제들을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2: 네.
9: 좀 부산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2: 네.
9: 그런 아이디어를 또 공모를 합니다.
2: 오, 오늘 이번 이렇게 포커스가 너무 일단 좋은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9: 아, 맞습니다.
2: Right?
9: Actually, the results of the first round of this contest will be announced on October 9th.
2: Mm-hmm.
9: After that, the finalists will receive mentoring from experts, followed by a second round based on their presentations. Mentoring을 받고 presentation도 하고요.
2: 오, 너무 좋다.
9: And the final results will be announced on November 30th.
2: Mm-hmm.
9: 최종 결과는 11월 30일에 나오는데
2: 네.
9: The good thing is the grand prize winner, 이제 대상 받으시면 will receive 3 million won.
2: Wow.
9: 대상 300만 원이고요.
2: 네.
9: Two teams will receive the excellence award with each team receiving 2 million won.
2: Okay.
9: 최우수상은 200만 원. While six teams will receive the outstanding award, 우수상은 이제 여섯 팀을 주는데 each team will receive 1 million won.
2: Mm-hmm.
9: 100만 원씩 받고요.
2: 네.
9: So there will be also other prizes.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2: Nice. So that is the World Design Capital 2020 Design Idea Contest, accepting applications until October 4th. 네. 근데 일단 시민 참여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서 우리 부스타분들도 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9: 아, 근데 유저님 우리 굉장히 전곡을 치를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음.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2: 부장님 좀 줌인 좀 부탁드릴게요.
9: 줌인 해도 안 되겠네. 너무 작네요.
2: 네.
9: 아, 우리 두둥님 이제 AI 말씀하시네요. AI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겠죠.
2: 그렇죠. 돌리면 안 되죠.
9: 예.
2: 네. 이런 거 다 뭐지? 그 확인도 돼요.
9: 아, 그래요?
2: AI로 돌린 거다.
9: 아, 그렇죠. 아, 유저님 저희 다 도전해서 한 명한테 상금 몰아주기. 아, 유저님 되게 신박하시네요.
2: 네. 이거는 본인 프로그램 하시고요.
9: 예, 예, 예.
2: 일단 이거는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Good to hear. What's next?
9: Second one is about movies.
2: 어, 영화 너무 좋아.
9: 아, 좋거든요. 2026 4th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will be held this Friday through Sunday. 다대포 Sunset 영화 축제인데요.
2: Mm-hmm.
9: You can enjoy 3 movies for free with one movie screening each day.
2: Yeah.
9: 하루에 한 편씩 하는데
2: mm-hmm.
9: On Friday, starting at 7:30 p.m. You can watch 밀수 Smugglers. 밀수 아세요?
2: 알죠.
9: 오, 아세요?
2: 영화.
9: 맞습니다.
2: 영화. 영화를 아는다고요, 여러분. 영화.
9: Yeah, yeah. Starring 김혜수,
2: 네.
9: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and more. Actually, I already watched it. 저 사실 밀수 봤거든요.
2: 그럼 안 간다 그 말이잖아요.
9: 아, 그건 아닌데. Actually, it was one of the most popular Korean movies of 2023.
2: Yeah.
9: And on Saturday, also from 7:30 p.m., you can enjoy 한산용의 출연.
2: 오, 저는 이거 아직 못 봤어요.
9: 못 봤어요?
2: 네.
9: This one is starring 박해일, 변요한, 안성기, etc. It's also, you know, all about Admiral 이순신.
2: 맞아요.
9: And one of the most popular Korean movie of 2022. And lastly, on Saturday, from 7 p.m., you can enjoy Firefighters, 소방관이라는 영화인데요.
2: 네.
9: Starring 주원, 곽도원, 유재명, etc.

0: pre-festival stage, opening ceremony, red carpet,
1: 네.
0: and food truck, busking performances, flea market, etc.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1: 아, 아 너무 좋습니다. 다대포 선셋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우리 부장님이 물어봅니다.
0: 아, 우리 다대포가 네. 우리 이제 해가 지는 낙조라고 하죠. 네. 그게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1: 진짜 부산에서 완전 선셋 이 맛집 다대포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저도 뭐 광안리에 사는데 인정 다대포 맞습니다. 진짜 예뻐요.
0: 맞아요, 맞아요. Yeah, say this.
1: 네,
2: I will say less.
0: 야, 요거는 아니네요.
1: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네. 아, 우리 또 댓글 많이 왔네요.
1: 네.
0: 민수 밀수꾼.
1: Like I said, the movie. Yeah. The movie.
0: 네. 민수, 아, 유저님, 부산은 참 축제가 많다. 잠들지 않는 도시군.
1: 진짜.
0: 맞습니다.
1: 잠을 못 자요, 부산 오면.
0: 그래서 이제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죠.
1: 네.
0: Last year, over 3 million foreign visitors visited 부산. 작년
1: 부산 300만. 이 정도입니다.
0: 네, 300만 넘게 왔죠.
1: 네.
0: 네, 좋습니다.
1: Alright, what's next?
0: Next one is about comedies.
1: Oh, I like comedies.
0: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will be held from August 21st to 30th. A total of 52 teams from 8 countries will participate, giving a total of 89 performances.
1: Oh, 52 teams, 89 performances. That's a lot of laughing.
0: 이거 유명하더라고요. 네.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There will be so many popular programs like 저는 사실 이거 안 봤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 말자쇼.
1: 오.
0: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빨리 가세요.
0: 말자쇼.
1: 네.
0: 요 개그 콘서트 갈라쇼.
1: 오.
0: 개그 콘서트 갈라쇼. 비. 이것도 유명. 비급 청문회.
1: 오, 유명하죠.
0: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갈갈이 개그 콘서트.
1: 오, 네네네.
0: 옛날에 그 이렇게
1: 이건 아세요?
0: 무 가는 거 이렇게.
1: 몸 개그.
0: 예예예. 아 전유성 쇼 etc.
1: 네. So lots of big shows, right?
0: 맞습니다. Adding to that, in particular, at the opening ceremony, you can enjoy a special performance by QWER. 요 그룹 아세요?
1: 맞죠?
0: 귀신의 집 이런 거예요?
1: 가사를 몰라서.
0: The opening ceremony will be held at 7 p.m. on August 21st at Baxco Auditorium.
1: Okay.
0: Please note that reservations are required for most programs, including the opening ceremony.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official website.
1: 좋은 질문 들어왔습니다. 민수 쇼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0: 아, 민수 쇼는 우리 매일 보고 계시잖아요.
1: 아, 역시 good answer. 다대포까지 안 가도 돼. 아, 다대포 아니죠. 이거 뭐지?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안 가도 됩니다.
0: 올스타 잉글리시.
1: 여러분 무료로 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네. 어, 그리고 정확히 저만 보고 싶으면요. 뭐 이런 뭐 코호스트 이런 거 필요 없이 저만 보고 싶으면 금요일 오세요. Nice to meet you.
0: 금요일 요새 아시아 돼요. 오는 거 아니에요?
1: 아, 아시아 이제 안 해요.
0: 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1: 네. 자, 그래서 그거는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taking place.
0: 네. 아, 우리 또 댓글 많이 왔네요.
1: 네.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0: 두둥님 그러다 언제 한번 크게 고발당합니다, 민수.
1: Why?
0: 그 이제 노래 이상하게 따라해서 그런 거죠. 우리 닥터 쇼님.
1: 가사를 모르는데.
0: 금요일 네. 민수 쇼.
1: 네.
0: 네, 좋고요.
1: 맞습니다. 아. 네, 자, 다음 또 있네요.
0: 아, 또 있어요.
1: 좀 많네요, 오늘.
0: Last one is about education.
1: Oh, education.
0: Busan City.
1: Education.
0: Yeah, Busan City will recruit students for 2026 second half Haha Edu programs until next Friday. I believe Minsu and also most of the listeners already, you know, heard about Haha Center.
1: Oh, 아 기억하는데. Happy 뭐뭐.
0: Happy aging, healthy aging.
1: Healthy aging. 맞아, yeah. 맞아, 맞아.
0: Yeah, Ha Center is a cultural and educational complex for seniors.
1: 네.
0: In line with this mission, Ha education programs are designed for people aged 50 and over. There will be a total of 38 programs, 18 sports programs, and 20 educational programs. The sports program include tennis, pickleball, table tennis, tracking, and more. And the education programs include taekwondo, nanta, line dancing, and also smartphone and AI classes, barista certification classes,
1: coffee,
0: senior modeling classes, and more.
1: Wow, 진짜 많네요.
0: Yeah, and also these programs will go on from September 7th to December 11th at Busan Catholic University.
1: 네.
0: And for each program, you should pay 30,000 won. 3만 원이에요, 수강료가. And also you can apply up to 3 classes in one semester. So 네. for more detail, please visit the website.
1: 네. 아, 부장님 왠지 우리 부스타분들 이것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0: 아, 죄송합니다. 글씨가 더 작네.
1: 왜 이렇게 포스터 안에 글자를 너무 많이 넣어.
0: 죄송합니다.
1: 저도 안 보여요, 사실.
0: 저도 안 보여요.
1: 네. So, yeah.

0: recruiting for more students for the second half of the HAHA education programs. 네. 일단 우리 너튜브 채널 보니까 저 이름 너무 궁금하는 분이 계십니다.
1: 민수 플레임이 뭐였죠? 무슨 민수였는데? 부민수.
0: 네, 시민수 맞고요. 영어 이름 대니얼 신 아닙니다. 나 진짜 이 이름 어떻게 지워야 되는데.
1: 아, 대니얼 신 아니에요?
0: 대니얼 아니에요. 전 미국에서도 민수였어요. 나 여기 와서 이렇게. 네, 여러분 일단 대니얼 신은 아닙니다.
1: 아,
0: 네.
1: 우리 저기 시간이 없대요. Let's learn English together.
0: 네. 이게 진행해 주시네요. 네.
1: 요즘 제가 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0: 네.
1: 요즘 돈이 빠듯해.
0: 아.
1: 돈이 좀 빠듯해.
0: 네. 돈이 빠듯하다. 뭐 I don't have money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예. Money is tight.
1: 아, 머니가 타이트한 거네요.
0: 네, 저 money is a bit tight.
1: Money is a bit tight.
0: 아, 요즘 it's a little tight. 이 우리 예를 들어 그냥 뭐 bank account가 이렇게 풍부해야지 좀 좋은 느낌이잖아요.
1: 네.
0: 근데 좀 타이트하다, 좀 벨트를 꽉 꼈다라고 하면 좀 많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 Money is a bit tight.
0: Money is a bit tight these days. 과장님, thank you so much. Another informative episode of 오늘도 수기로 아니죠? 어, 죄송해요. 어, 맞네요?
1: 어, 맞아요.
0: 오늘도 수기로 부산.
1: 맞아요.
0: 다음 주 또 봬요.
1: Bye-bye.
0: 여러분, tune in tomorrow. Han Young will be joining us once again for another episode of All Star English. We'll see you then.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르가 차오,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Cinema has the power to introduce us to worlds we haven't experienced firsthand and even shift how we view those around us. In Busan, a film festival is taking place that uses this power of movies to talk about disability, human rights, and how we can live together. On September 10th, the 4th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kicks off. So today we speak with Ms. Chang Jin-sun here in the studio, chairpers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how cinema can tear down these invisible walls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out disabilities, helping us understand worlds we have yet to experience. 네, 9월 10일 제4회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가 열립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장진순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대표와 함께하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고 서로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영어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장애인권영화위원회 대표 장진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장애복지 현장에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일자리와 자아실현 등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일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장애인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존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영화제와 이어졌습니다. 제가 또 인권단체인 부산 한국장애인연맹 부산 DPI 회장으로 지내면서 장애와 인권을 어렵거나 무거운 주제로 전달하기보다는 영화라는 친숙한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So she shared, having spent many years in disability welfare, she shares that her main focus is helping individuals respect their own lives and choose their own paths, rather than deciding what should be done for them. She knows that serving as president of DPI Busan naturally led her to the film festival. Rather than presenting disability and human rights as heavy topics, she aims to help people connect with these values through cinema and their everyday lives. Well, the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was first launched alongside the 2023 Busan World Disability Conference, and it's now celebrating its fourth edition this year. So could you explain the defining features and core role unique to this festival?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영화제만의 가장 큰 특징과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저에게는 2023년이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었던 생각을 비로소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해 부산에서 세계장애인대가 개최되었고 제가 부대 행사로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0: 네.
1: 사실 저는 장애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장애와 복지라는 말이 만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장애인을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 배려해야 하는 사람,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그 순간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다니면서 서로가 평등한 위치에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0: 네.
1: 저는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만든다면 시설의 프로그램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 누구나 하나의 문화예술 축제로 인정할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장애인 영화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시선이나 일부에서는 또 말하기를 복지관 영화제라는 이미지로부터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곳이 부산을 대표하는 영화의 공간, 부산 네, 상징인 영화의 전당이었습니다.
0: 네.
1: 장애인도 당당하게 좋은 극장에서 좋은 영화를 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관객으로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마침 그 뜻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셨고 그렇게 시작된 작은 도전이 오늘의 부산 국제 장애인 인권 영화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영화제를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예술 축제로 만들고 싶었다는 말씀이군요. So she shared and reflects that 2023 was a landmark year when she was invited to organize a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alongside the Busan World Disability Conference. Having worked long in disability welfare, she felt that combining disability and welfare often leads people to view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olely as recipients of aid, creating an unintended divide. Seeking to move beyond the image of mere just welfare center festival, she chose Busan's flagship cinema.

0: cinema venue, as we know, Busan Cinema Center, so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out disabilities could meet on equal footing as fellow audience members. Supported by Shared Vision, this endeavor established the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as a genuine cultural art celebration. Now, I am curious about the themes and programs prepared for this year's festival. Now, compared to last year, what has changed or what key aspects should audiences look out for this year?
1: 올해 영화제는 어떤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지 또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나 아니면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올해 제4회 영화제의 슬로건은 영화 인권을 말하고 세상을 잇다입니다. 제가 이 슬로건에 담고 싶었던 것은 인권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 역시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고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꿈도 있고 기쁨과 아픔도 있습니다. 저는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은 모습도 한편의 영화를 함께 즐기고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차별의 이유가 도리어 낯설어지고 서로 다른 삶과 그러한 모습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공통점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0: 네.
2: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잇는 영화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0: 그렇군요. 영화 인권을 말하고 세상을 잇다. 이 슬로건이 영화제의 방향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So she shares that the slogan for this year's fourth festival is Cinema Speaks Rights, Connecting Worlds. Her goal with the slogan is to frame human rights not as a heavy or daunting topic, but as a natural part of daily life. She emphasizes that the people and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filled with ordinary everyday routines, love, dreams, joys, and pains. And she hopes that as audiences connect with these stories on screen, what once felt unfamiliar becomes natural, making discrimination itself feel foreign. And the slogan embodies her vision of cinema, bridging diverse lives,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and bringing people together in a shared world.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Jang Jin-sun here in the studio, chairpers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Now, between April and June this year, submissions were opened for works themed around the human rights, lives, dignity, and cultural divers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 how many entries were received this year, and what kind of stories did they tell?
1: 네, 올해는 장애인의 인권, 삶, 권리, 문화적 다양성을 주제로 작품을 공모했는데요. 모두 몇 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작품들이 들어왔나요?
2: 올해는 60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애와 인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우리의 일상 가까이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무겁거나 특별한 문제로만 다루기보다 사랑과 가족관계, 자립과 선택 등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풀어내고 있었고 장애라는 종합예술의 특성을 살린 그러한 표현 양식이 굉장히 상당히 풍부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2: 특히 제도나 법의 보호망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는 경계에 놓인 장애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다룬 작품들은 잔잔하지만 깊은 문제의식을 던져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기존 작품의 출품을 넘어 앞으로 부산 국제장애인권영화제를 통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처음 소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첫 출품 작품에 가산점을 두었지만 심사에서는 작품성이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상금 규모도 좀 더 확대해서 좋은 창작들이 장애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우리 영화제가 장애인 인권 영화를 발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들어내고 성장시키는 영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over 60 films were submitted this year, noting that perspectives 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have grown

0: far more diverse and grounded in daily life. Rather than treating disability solely as a heavy or isolated issue, the works explored love, family, relationships, independence, and personal choice, while showcasing richer artistic storytelling. And she highlights that films depicting individuals living on the fringes of exi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welfare systems delivered a subtle yet profound awareness. Looking ahead, she expresses a desire for the festival to evolve from a platform that uncovers films into one that actively nurtures creation. Though extra points were awarded to premiering works this year, balancing this with overall quality during judging remained a challenge. And to address this, she hopes to expand prize funds next year to encourage creators to develop new projects centered on disability rights, establishing the festival as an engine for artistic production. Now, it's fascinating that among many mediums, you chose cinema to speak about disability and human rights. So what unique power do you feel film holds in changing prejudices and also perspectives surrounding disability?
1: 여러 가지 방법 중 영화를 통해서 장애와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영화가 또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장애인 인권 교육이나 캠페인도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하지만 영화에는 좀 더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누군가의 삶을 설명해 준다면 영화는 관객을 그 사람의 삶 속으로 직접 데려갑니다. 2시간 동안 주인공과 함께 생각하고 사랑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영화가 가진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장애에 대한 편견은 어쩌면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낯설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우리가 직접 살아보지 못한 삶을 만나게 하고 그 낯설음을 자연스럽게 이해와 공감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는 인권을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가 인권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오래 마음에 남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1: 인권을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이해하게 하는 것, 영화가 가진 정말 가장 큰 힘일 수도 있겠네요.
0: So she feels that while lectures and campaigns are essential for raising awareness, cinema and films possesses a distinct kind of power. While a lecture explains someone's life, a film invites the audience directly into that person's world, allowing them to think and love and face setbacks and rise again alongside the protagonist. Now, she notes that prejudice often stems from unfamiliarity, but film bridges that gap by naturally transforming the unknown into empathy and understanding. Ultimately, she reflects that cinema doesn't force people to study human rights. Instead, by enjoying a compelling story, audiences naturally come to understand another's life, making film the gentlest yet most lasting language for human rights. Well,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Some messages coming in.
1: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님은요, 장애인 인권을 위한 영화제라니 너무 멋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 Absolutely, so cool. And 엘리아나 님께서는 와, 멋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I think so. This is such a cool, cool film festival. And I think it's such a meaningful festival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and tuning in today. Well, when we talk about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barrier-free is something that cannot be left out. Could you explain how barrier-free cinema differs from conventional movies and how audiences will experience barrier-free films at this year's festival?
1: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배리어프리입니다. 배리어프리 영화가 일반적인 영화와 어떻게 다른지 또 이번 영화제에선 어떤 방식으로 배리어프리 영화를 만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배리어프리라고 하면 흔히 자막이나 화면 해설처럼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영화 한 편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또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없다면 그것은 개인의 장애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의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래서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없애서 누구나 같은 문화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배리어프리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도 어르신도 또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네.
2: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 중증장애를 입는 그 프로테지가 한 80%가 중도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배리어프리라는 사람에게 환경을 맞추는 문화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장애인권영화제가 꿈꾸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장애인을 따로 배려하는 영화제가 아니라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나누는 영화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배려풀입니다. 때문에 본선에 진출한 경쟁 부문 단편 영화와 장편 초청작들은 모두 배려풀이로 제작되어 동등한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를 제작할 때 이제는 배려풀이를 별도로 따로 제작을 해서 그거는 그냥 화면 예술가 그리고 자막이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사람은 그걸 설정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또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와 또 어르신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개념이라는 점도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0: Absolutely. She explains that barrier-free cinema goes far beyond simply providing accommodations like subtitles or audio descrip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e notes that the desire to enjoy a film is identical regardless of disability, emphasizing that when someone cannot enjoy a movie due to sight or hearing limitations, the obstacle stems from environmental barriers rather than individual disabilities. She stresses that barrier-free practices do not grant special favor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rather dismantle existing barriers so everyone can participate in the same cultural space. Also, she highlights that barrier-free design benefits children, older adults, and anyone facing temporary physical challenges, framing it as an essential societal effort to adapt environments to human needs. All finalist short films and invited feature films will be presented in barrier-free formats, ensuring equal cultural access for all viewers. I love that. Well, watching movies, enjoying performances, and participating in festivals should naturally be accessible to everyone. So what difficulties do people with disabilities still face today when trying to enjoy cultural activities in cinemas, performance halls, or festival venues?
1: 영화를 보고 공연을 즐기고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인데요. 현재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저는 문화 향유권을 단순히 영화를 보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2: 네. 문화는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며 사회 구성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영화를 보러 가는 아주 평범한 일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극장까지 이동하는 문제부터 휠체어 좌석의 선택, 그리고 편리한 동선과 화장실,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예술과 자막, 공연이나 행사 정보를 얻는 과정까지 여러 장벽이 겹쳐 있습니다. 결국 갈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가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1: 네.
2: 저는 아직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을 특별한 배려나 복지 서비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당연한 일상의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장애인이 영화관에 가는 것이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고 친구와 영화를 보고 가족과 공연을 즐기는

0: 그런 모습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평범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 향유권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So she emphasizes that cultural rights go far beyond simply watching a movie or show, framing culture as a fundamental right that enriches lives, connects people, and fosters social inclusion. She points out that even a simple task like going to the cinema remains full of overlapping obsta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ransit access, limited wheelchair seating, and inconvenient movement pathways and restrooms, lack of audio descriptions and subtitles for visually or hearing limited individuals, and hard to access event information as well. She stresses that true inclusion is not just about whether someone can enter a venue, but whether they can enjoy the experience on equal footing with others. So she calls for a shift in society perspective, moving away from viewing cultural access as a special favor or welfare service toward accepting it as an everyday right.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영어 방송 강의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편의 영화를 함께 보고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분보다 결국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네.
0: 저는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가 바로 이런 만남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영화를 그리고 또 음악과 공연, 감독과의 대화, 그리고 시민 누구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4회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만남에 서로 또 이렇게 마음을 이어주게 할 것이고 한 편의 영화가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마음들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과 영화의 전당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와 함께 서로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3: So she expresses her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her thoughts on air, and she reflects that as people enjoy a film together, they come to realize that beyond the labels of people with or without disabilities, everyone is ultimately sharing the same era as fellow human beings. Inviting audiences and our listeners to the 4th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held at Busan Cinema Center from September 10th to 12th of this year, she highlights lineup of films, live music performances, director Q&As, inclusive programs. So she warmly encourages families and, of course, friends to visit, express her firm belief that a single film can bring people together, connect their hearts, and build a warmer world.
1: Well,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해준 영화가 있을까요?
0: 네, 이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좀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1: 네.
0: 설경구 문소리 배우가 주연한 오아시스입니다.
1: 네.
0: 이 영화에는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종두와 중증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공주가 등장합니다. 세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규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처음 바라보았던 장애나 결핍보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외로움과 사랑, 욕망과 선택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공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이 쉽지만 공주에게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이 있으며 또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0: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보호와 도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선의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선택과 삶을 대신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며
2: 네.
0: 또 나와 똑같이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0: 그래서 오아시스는 저에게 장애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 그러니까 내면의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해준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그렇군요. So she shares that the film Oasis, actually starring 서혜경구의 문소리, deeply shaped her understanding of others. The movie follows a man struggling to adapt to society and a woman with severe disability. And they're just two individuals with the world constantly judging them and defining them by their own standards. So yes, definitely a film that led her to see the human beings behind the label of disabilit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Chang Jin-sun here in the studio, chairpers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Disability Human Rights Film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장 진순 부산국제영화 장애인 인권영화제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Day 6 with 예뻤어.

0: And that was Yeppasseo by Day 6.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so far. And my earphone is tangled, and that's okay. Welcome back. The time is now 11:45.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Let's check out some of the messages. To remind you, today's listener question is there a film that helped you see life very different from your own? 네, 여러분에게 나와 다른 삶을 이해하게 해준 영화가 있을까요? So we have lots of messages and a lot of these movies that are coming up. I actually have never seen it, so this is great. We have Eliana님 saying 마라톤이요. Oh, very nice. And also we have 사랑대우님, 정부수님 of course saying 반갑습니다. Happy hump day. Jerry님 saying 영화 Untouchable 1%의 우정 아세요? OST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과 존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1: I've never seen it, but I would love to watch it. And yes, it also helps when soundtracks are beautiful.
0: We also have Eliana님 messaging in about that. 저도 그 영화 알아요. 교수님이 이거 보고 리포트 쓰라고 하시던데 정말 보고 감명받았어요. 마라톤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마라톤,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the Korean one, right? I think I've seen that one.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Humanity Recharge님 saying, 저는 Perfect Days라는 일본 영화를 봤었는데요. 도쿄에 사는 화장실 청소부의 이야기인데 굳은 일을 하면서도 삶을 예찬하고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스토리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배우분의 연기도 너무 훌륭하신데 칸 영화제에서 주연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강추합니다.
1: So Perfect Days. It is a Japanese movie. I'm definitely going to have to watch that one. Thank you so much. This is exciting, right? Getting some good recommendations, not just, you know, famous ones, but ones that could really open our eyes to see different perspectives, different people and their lives. Thank you so much for that. With that, we're going to jump into our final segment of the day.
2: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The time is now 11:47,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Chin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Park Shin-hee is joining us from Beijing. 네, 오늘은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박신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3: 네, 중국 통신원 박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It is reported that a Chinese rocket exploded right after launch. So can you give us the detail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중국의 로켓이 발사 직후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3: 11일 오후 8시 2분에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통신위성을 탑재한 창정 7A 로켓을 발사했지만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로켓은 이주에 이륙 후에 약 85초 만에 비행 중 이상이 발생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히지 않고 분석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기 역학적 압력이 최대가 되는 시점에 로켓 상단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후 로켓의 비행 종료 시스템이 작동해서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1: China launched a Long March 7A rocket carrying a communication satellite from the Wanchang Space Launch Site in Hainan Province at 8:02 p.m. local time on the 10th. But the mission failed, and it is reported that the rocket exploded due to an abnormality during flight about 85 seconds after liftoff. Chinese state media stated that the specific cause of the accident was not disclosed, but that an analysis is an investigation are currently underway. Experts are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an abnormality occurred in the upper stage of the rocket at the point where aerodynamic pressure reaches its maximum. The possibility that the rocket's flight termination system subsequently operated, leading to the explosion, is also being discussed. Well, this accident could also affect China's space program. So what is the government's response?
0: 이번 사고가 중국의 우주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3: 이번에 발사된 창정 7A는 대형 위성을 고궤도에 올리는 데 사용되는 중국의 주요 운반 로켓입니다. 2021년 이후에 10여 차례 연속 발사에 성공했지만 이번 사고로 2020년 첫 비행 실패 이후 두 번째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탑재된 중심 4B 위성은 통신형 위성으로 알려졌으며 세부적인 재원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관심은 오는 24일에 예정된 창정 5호 발사인데요. 이 로켓이 이번 로켓과 같은 계열의 엔진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번 사고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의 향후 달 탐사 등 우주 발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 굴기를 앞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우주에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향후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So now the Long March 7A launch this time is China's main carrier rocket used to put large satellites into high orbit. Although it succeeded in more than 10 consecutive launches since 2021, this accident recorded its second failure since its first flight failure back in 2020. In particular, the mounted ChinaSat 4B satellite is known as a communication satellite, and its detailed specifications have not been officially disclosed. Greater attention is on the Long March 5, the launch schedule for the 24th, which uses the same series of engines as this rocket. And if the cause of this accident is confirmed to be an engine defe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could affect China's future space launch schedule, including lunar exploration. And from the st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has put forward Space Rise, they are left with no choice but to be more cautious about future space development.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There has been a major cheating scandal involving a public sector recruitment exam in China.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0: 중국에서 공공부문 채용 시험과 관련해서 대규모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고요?
3: 당국은 시험 성적을 전부 무효 처리, 오는 22일에 필기 시험을 올해 모집 인원은 38명이지만 지원자는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수험생들까지 재시험을 치러야 하면서 불만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면접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시간과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organized cheating was confirmed in the written exam for Henan Province's rural support project. The authorities invalidated all exam scores and decided to retake the written exam on the 22nd. The recruitment quota for this year was 3,082, but there were over 140,000 applicants. As test takers who were not involved in cheating also have to retake the exam, dissatisfaction is, of course, growing. In particular, applicants who were preparing for interviews are protesting, saying they have to shoulder the time and cost burden once again.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China, 네, 중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지금까지 중국통신원 박신희였습니다.
1: All right, and that's it for correspondent reports. And we do want to mention apologies for a little bit of technical difficulties as we connect

0: 저보다 빠르게 먼저 갑니다.
1: 어, 빛의 속도로 사라지시는 네. 그런. Okay, so slowly said, she is probably the fastest person in the world when it comes to going out of work. Like after work is done, she just go in the speed of light, really, to just get off wherever she is working from. Right. Well, when it comes to your music, then, would you rather have people discover your music, I guess, quickly, or you're okay with people discovering you slowly? 그럼 음악 활동을 하면서는 사람들이 내 음악을 빨리 알아줬으면 좋겠다. 또는 slowly하게 알아줘도 괜찮다.
0: 빨리 알아주시면 감사하죠.
1: 모든 게 다 슬로리랑 반대인데요.
0: 맞아요. 그래도 천천히 오래 하면 좋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천천히 오래 하되 빨리 알아줘라.
0: 빨리.
1: So she said she would prefer people to quickly get to know her music, but she will constantly and slowly continue to do her music. All right. Well, today I'm really determined to do the exact opposite. In fact, within this 1 hour, I want our crunchers to discover you, your charms, your music as fast and quickly as possible, and we'll talk about you and your music through your musics.
2: 전 오늘만큼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 슬로리님의 매력 그리고 음악을 크런처들한테 최대한 빠르게 알려주고 싶거든요.
0: 네.
2: 욕심이 막 샘솟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슬로리님과 음악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0: 아, 좋습니다.
1: All right. So the first song that I want to introduce is your debut single, Ticking.
2: 가장 먼저 크런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슬로리의 노래는 데뷔곡이죠. 네. Ticking입니다.
0: 맞습니다.
2: 네.

0: Is there a particular moment in everyday life, a conversation, or a situation that inspired the lyrics or melody? 이 곡의 노랫말이나 멜로디는 일상의 어떤 순간 혹은 어떤 대화나 상황에서 처음 영감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1: 이게 아무래도 따끈따끈한 그 연애 이야기가 고등학생 때가 아닌가. 그래서 약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막 각자 경험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상대가 애매하게 행동할 때 약간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만든 곡입니다.
0: Okay. So because this was a very newly released single, right? So she brought stories from her high school years. She listened to stories from friends, people around her, and it also does come from her personal experience as well. When the other person sort of acts in an ambiguous way, it annoys you, right? And you want to scold them in some sort of way. And that's what the lyrics are about as well. Well, the Korean title of the song is 애매해, which means something like it's unclear, it's hard to tell, it's ambiguous, like you mentioned. When you actually find yourself in these situations, like an ambiguous situation, how do you act? Like, are you good at making decisions or are you indecisive? 노래 제목이 애매해잖아요. 네. 그래서 슬롤리님, 실제로 일상에서 애매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 편인지 결정을 잘 내리시나요? 아니면 좀 우유부단한 편인가요?
1: 저는 진짜 결정을 못하고요. 결정을 해도 3초 뒤 바뀌고요.
0: So she's 그래서? Not only indecisive, she changes her decision in 3 seconds. 네.
1: 그럴 때 그냥 코카콜라 맛있다로 정해서 합니다.
0: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하나요? 그렇게 고르면?
1: 운명이 정해줬기 때문에, 네.
0: Okay. So because she's so indecisive, unable to make decisions on her own, she would just do any, mini, miny, mo and leave it to fate. And she will feel a little more comfortable that way. Okay. Well, speaking of ambiguity, than indecisiveness. We've actually prepared an ambiguity test for you, and I'm really excited for this. Crunchers, play along with us as well, okay? And you'll find out the answers or the results after doing the test. 우리 슬롤리님을 위해서 애매함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1: 네.
0: 네, 우리 크런처들도 함께 해주실 건데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at the ambiguity test. Now, the first one is you're in an elevator and someone is running toward it from far away. They're about 3 seconds before the door closes. What do you do?
2: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고 있어요. 문이 닫히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3초고 나의 행동은
0: A. Hit the close button at lightning speed before you make eye contact with the person.
2: A. 눈이 마주치기 전에 빛의 속도로 닫힌 버튼을 연타한다.
0: B. They might be in a hurry, so press open and wait for them.
2: 급한 사람일 수 있으니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준다.
0: C. 시선을 핸드폰에 고정한 채 문이 알아서 닫히기를 기도한다. Stare at your phone and silently pray the doors close on their own.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 만약에 그 상황에서 네. 여유롭게 걸어오셨더라면 네. 문이 닫히는 걸 가만히 봤겠지만
0: 아, 네.
1: 만약에 너무 급하게 뛰어오셨으면 잡아드릴 것 같아요.
0: 그래서 B인 거네요?
1: 네.
0: 오픈을 누르고 있는다?
1: B.
0: Okay. So if the person was just slowly taking their time walking towards the elevator, she would just pray that the door will close itself. But if they're running towards it as if they're in a hurry, then she would press the open button and wait for them kindly. Okay, so B it is. Moving on to the second question.
2: 두 번째 질문은요.
0: You get a haircut, but it look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you wanted. When the stylist asks, do you like it? What do you say?
2: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머리가 나왔어요. 미용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물을 때 나의 답변은
0: A. Yes, it looks nice. Give an awkward smile, pay quickly, and just leave.
2: 아, 네, 예쁘네요. 영혼 없는 미소 지으면서 빠르게 결제하고 나온다.
0: B. This isn't quite what I had in mind. Could you adjust it a little?
2: 제가 원한 건 이 느낌이 아닌데 조금만 더 수정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구한다.
0: C. Go home, stare at yourself in the mirror, cry a little, and try to fix it yourself.
2: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며 혼자 눈물을 흘리거나 셀프로 머리를 다듬는다.

0: What's your choice?
1: B.
0: B again. 네. Okay. 오, 확실하게 할 말은 한다. 네. Say what you need. 어.
1: 뭐 옛날에 네. 고등학생 때는 소심해가지고 그냥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아, 내 인생놀이다 이렇게 했겠지만
0: 그렇게까지요?
1: 네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합니다
0: 아, 할 말 더 하는 상태가 조금은 더 편하죠 그래도
1: 네
0: Alright so slowly said when she was younger in her high school she was quite timid and wasn't able to express herself that well so in this situation she would have said oh I love it it's the best hair I've ever had but now that she's older and a little more mature she says what she has to say and she chose B. She will tell them that she wants some adjustment and express herself clearly. All right, so the last question,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길을 걷다가 멀리서 안 친한 사람과 마주쳤다. You're walking down the street and spot someone you're not very close with. 아직 상대방은 나를 못 본 것 같고 거리는 걸어서 10초 정도 남은 애매한 상황이다. 나의 행동은 The other person hasn't seen you yet, and there are about 10 seconds left. It's an ambiguous moment. What would you do? A. Casually pretend to check your phone and keep walking.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가던 길을 간다. B. Keep looking toward them until they notice you, then wave enthusiastically. 상대방이 나를 볼 때까지 눈을 맞추며 반갑게 손을 흔든다. C. Suddenly walk into a nearby store or make a U-turn and change your route. 갑자기 주변 가게로 들어가거나 U-turn을 해서 경로를 바꾼다. What's your choice? 슬로리님의 선택은?
1: C.
0: C. Oh, this time it's C.
1: 편의점 갈 것 같아요.
0: 오케이. Okay. 하긴 편의점은 거의 주변에 다 네. 하나씩 있으니까 네. 바로 턴한다.
1: 네, 바로. 고민 없이.
0: 오케이. Okay, so she would go into a nearby convenience store, which we have like in every block here in the country. She would not hesitate and just go in right away to avoid the person. All right.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results. 이 결과를 살펴볼 텐데 슬롤리님은 B를 두 번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B가 많은 사람이에요. So she selected two B's, mostly B, which means you're considerate of others, but you also know how to express yourself clearly. You have a healthy, confident mindset. 배려도 잘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건강한 멘탈의 소유자. Oh, very nice. 만약에 A였으면 상황 판단이 매우 빠르고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였을 거고요. You're quick and reading situation and value efficiency would be mostly A. 그리고 C가 많은 사람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스스로 민망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So mostly C. You strongly dislike making others feel uncomfortable or putting yourself in awkward or embarrassing situation. B가 많은 사람으로 나왔는데 what do you think? Does it sound like you? 결과가 맞는 것 같으세요?
1: 바라는 바입니다.
0: Oh, 좋다. So it is something that she wants, in fact. That's what she got as a result. Good. Well, those were everyday situations. 지금까지는 일상의 상황들이었잖아요. 일상의 애매한 상황들. 네. 근데 when you do music, I wonder how you feel. 작업을 할 때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가사나 멜로디가 애매하면 깔끔하게 갈아엎는지 아니면 심폐소생에 사력을 다하는지 궁금해요. Would you scrap it or work on it to revive it?
1: 애매하면 그냥 고민 없이 버리는 것 같아요.
0: 오, 쿨하게 버린다.
1: 버리고 다른 거 하자 이렇게.
0: 아, 새롭게 시작한다. 네. 그냥. If it's not the melody that she quite likes and is quite ambiguous, she was just throw it away, you know, scrap it and start from scratch again. It's better to do that, is what she said in terms of music. All right, 그만큼 능력이 근데 또 되시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very, very jealous.
1: Thank 부럽습니다. You so
0: much. All right, well, that said, let's take a listen to Haze or 애매해 live this time then. 우리 말 나온 김에 이제 애매해 Haze 라이브로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0: All right, so it seems like she is ready for the second live performance, but we will take another quick break and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0: Haze. Wow, I just love that. Oh my gosh. 그냥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 음악 속에. 네. 왜 이렇게 짧은 건가요? Why is it so short? I wanted to listen to it more.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comments.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Earkiller7435 is saying, nothing else to say except the voice is crazy. 와, 목소리가 미쳤다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다 라고 해주셨고요. And ZZ_ANG 짱 is saying, please let nobody exist who hasn't heard Slowly songs, please. Slowly 곡 안 들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Yes, please. And Ben Sparrow is saying, Nora Jones reminds you of Nora Jones. Nora Jones 느낌도 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Oh, wow. 네,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comments. She is amazing, isn't she? Well, we're going to continue the talk with her and our music, so do stay tuned until the end. Now, your distinctive vocals in that R&B and jazz style, I think it would be perfect for a music festival, like an outdoor one as well. Is there a dream stage for you?
1: Slowly의 감각적인 보컬이랑 R&B 재즈풍의 감성이 야외 페스티벌이랑도 참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혹시 슬롤리님 꼭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가 있을까요?
2: 저는 네. 항상 말하는데 네. 서울 재즈 페스티벌.
0: 아, yes, 꼭 서울 yes. Her dream stage for now would be Seoul Jazz Festival. Very soon, 조만간 그 꿈 이뤄질 것 같은데요. I think it will come true. But what sort of moment would you like to create with your fans there? 그럼 그곳에서 팬들이랑 어떤 순간 만들어보고 싶으세요?
2: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의 내한을 갔을 때 네.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싶은데요.
0: 네.
2: 약간 음악으로 치유를 받는 느낌과 그리고 그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불렀을 때 오는 그 도파민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0: So this is something that she felt when she went to her favorite artist's concert. So she wants her fans to feel healed through her song. And also she wants to feel all that dopamine rush when all her fans sing along to her performance. Wow, that's gonna feel amazing as an artist.
1: 와, 그 순간 상상만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뭐라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2: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1: 상상한 대로 되리라.
2: 제발.
0: Yes. And her dream will definitely come true as she imagined. Well, we often talk about, you know, having an on-off moment. What an unexpected side of you might surprise people.
1: 우리가 흔히 온오프 모드라고 하잖아요. 무대 위랑 무대 아래에서의 슬로리는 어떤 반전 매력이 있을지 궁금해요.
2: 네.
1: 사람들이 잘 모르는?
2: 무대 위에서는 네. 약간 좀 진지하고
1: 네.
2: 약간 좀
0: 네. So she's a little serious on stage.
2: 좀 진지하고 이제 좀 성숙하다 이런 코멘트를 많이 받는 것
0: 네,
2: 같은데
0: 네. And mature, 네.
2: 무대 아래에서는 그냥 elementary school student.
0: 그래요? But off stage, she's just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s what she hears from people.
1: 아니, 어떠시길래요?
2: 그냥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0: She plays with toys, whatnot, just like a typical elementary school student. All right, well, outside of making music then, slowly, when do you feel the happiest?
1: 음악을 만드는 시간 외에 뭘 할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2: 저는 그 영화 볼 때 제일 행복한데요.
1: 네.
2: 그 영화관에 네. 아무도 거의 없는 영화관 밤에 가서
1: 네.
2: 그냥 콜라 하나 사서 네.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마시면서.
1: 팝콘 없이 그냥 콜라만?
2: 네. 그게 재밌어요. 약간.
0: 그게요. 네. So the point here, she loves going to the theater, by the way, watching movies. She likes going there late at night when there aren't many moviegoers. And she's sitting there with a big Coke, no popcorn. And that's the key point, okay? You have to just enjoy the movie with just Coke. And she loves watching movies. Oh, okay.
1: 아까 잠깐 들었었는데 네.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시기도 한다고 네, 그렇죠?
2: 맞습니다.
1: All right. So because she watches a lot of movies, she receives a lot of inspiration from there as well.
2: Yes.
1: All right. Well, is there any particular item or snack you're particularly obsessed with these days? 혹시 요즘 꽂혀 있는 아이템이나 간식

0: 책이 있나요? 어! 주머니에 있어요? It's in our pocket! 아!
1: 말랑이.
0: 말랑이! Remember the squeeze toy that we...
1: 어제 샀습니다.
0: She bought it yesterday.
1: 신상.
0: 아니 뭐였던 거죠 모양이?
1: 이거 레몬이요.
0: Oh, it's a lemon. Oh my gosh. She has it in her pocket. Elementary school student.
1: Yes, correct.
0: She has her in her pocket. It's so cute. Oh my god. All right, slowly. Another question for you. Even as adults, you know, it's not easy to keep moving on your own pace. If you feel impatient, is there like a phrase or mantra that you tell yourself?
2: 어른이 돼도 사실 남들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조급함이 밀려올 때 혹시 스스로에게 건네는 문장이나 주문 같은 게 있나요?
1: 너 지금 되게 거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네. 그냥 속도가 상관없이 네.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속도를 생각하면은 너무 많이 컸구나 머리가 이런 느낌?
0: 와 소름 돋았어요 방금. Okay, so slowly said she would tell herself, "You're so arrogant right now. Why are you thinking of speed? Just be grateful by the fact that you're moving forward." Wow. I mean, she's still very young, but she's so mature to be thinking like that. 아직 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하시는 게 너무 성숙해가지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All right, well, what's the ultimate goal then you, I guess, hope to achieve at your own pace then?
2: 슬로리가 그러면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다면요?
1: 저는 네. 사실 글로벌이 약간 목표이고요. 빌보드.
0: Yeah.
1: And Grammy.
0: Grammy.
1: Yeah.
0: Okay. You heard that. Going global is our goal. Yeah. Making it to the Billboard, Grammys.
2: 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 Please.
0: It's so possible and she really hopes to achieve it. Please, please, please. All right. Well, finally, what can we look forward from slowly next? I mean, all your fans are waiting for your songs, performance, whatnot. So can you tell us about your upcoming plans and activities?
2: 앞으로의 활동 계획, 우리 팬분들이 너무 궁금해할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앞으로... 장르 상관없이 되게 한국에서 많이 보지 못할 음악들 많이 내고 싶고요.
0: 네.
1: 그리고 팬분들
0: so regardless of genre, 네. she wants to create many songs, different songs that you can't really see in Korea. 네.
1: 그리고 팬분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되게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0: 뭐 공연도 그렇고
1: 페스티벌도
0: 네. 그렇고 And she hopes to create a lot of opportunities, whether it be performances on stage or festivals where she can meet with her fans a lot more during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2: 아, 올해가 이제 뭐 많이 남았다면 아직 많이 남았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 아직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팬분들이 슬롤리님 많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1: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All right. So I hope for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fans get to see her a lot more and she's going to work really hard so that that's possible. All right. Well, unlike your name, the time passed quickly.
2: 이름과 다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 그러니까요. 벌써
2: 한 시간이 훅 갔어요.
0: All right. So how was your time with us, Culture Crunch, today?
2: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1: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0: 아, 자신도. 네. 네. 네. Slowly enjoyed it very much. Well, I enjoyed it very much too. And she got to discover herself a little more as well, which is amazing.
2: 너무 감사합니다, 슬로리님.
1: 감사합니다.
2: 또 와주실 거죠?
1: 당연하죠. 영어 좀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0: Okay. She will come back again after studying a bit of English. You don't have to. All right. Well, we'll have to say goodbye, unfortunately, right there. But you'll get to listen to one last song by Slowly. It is 첫인상 by Slowl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1: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3: Hi, I'd like to book a train ticket to Seoul from here.
2: 아, 네, 손님.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 티켓 투 서울, 오케이. 부산에서 서울 티켓. 네, 손님. 디스카운트 바코드, please.
3: Disc what? Oh, discount. You need my ticket promotion code on my phone? Okay, let me check. Oh no.
2: 어머나, 손님 놀라셨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Discount no? That's okay.
3: Oh, no.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What should I do?
2: 아, left. 왼쪽. 아, 왼쪽을 보라고요. Left what?
3: Oh, no. I mean,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아, subway left. 왼쪽으로 가면 지하철이 아니고요. 그 오른쪽. Right로 가야 지하철이 나와요. Right subway, okay?
3: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Can you help me?
2: 아, 도와달라고. 아니, 그런데 그 지하철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꾸 왼쪽으로 간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곤란한데. Sorry.
3: Oh, isn't there anything you can do to help me? What on earth am I supposed to do?
2: 얼쑤. 뭔데? 왼쪽으로 지구 끝까지라도 가보겠다 이건가? 아, 진짜 고집 있네. 뭐 어쩔 수 없지. Okay, you can go. Bye bye. Next customer. 오늘 배워볼 표현. 휴대폰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해?
3: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4: Left는 떠나다의 뜻을 가진 단어. Leave의 과거형으로 어떤 곳에 물건을 두고 오다, 놓고 오다로 사용됩니다. Left 뒤에 물건과 장소를 붙여서 무엇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left my wallet in the taxi.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I left my bag on the bus.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휴대폰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습니다.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3: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0: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1: Idol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The time is now 4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4: 您现在正在收听的是每天晚间11点至12点为您带来的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这里是2026年8月12号星期三，由 BEFM 90.5 釜山英文广播，釜山英文广播为你带来的一小时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我是龙哥。最近不少有孩子的家长啊，都在为一个问题发愁。对，孩子们正在放暑假，不是吗？总不能一直待在家里啊。可是天气呢，又实在是太热。虽然呢，也就是这两天呢，才稍微的凉快一些些。家长呢，总想带着孩子进行户外活动，可是又觉得，真的是不容易。这个时候呢，给大家推荐一个可以解决这个烦恼的好去处，那就是分布在我们釜山市区各处啊，免费开放的戏水场所。玩水，小朋友呢可是非常爱了哈。好，其中包括呢釜山儿童大公园、釜山市民公园、松向前广场、弥勒水边公园、三乐生态公园、艺术岛气候生态教育公园、沙上近邻公园、多大埔海水浴场、松岛海水浴场、阿米尔公园等地哈。那么都设有儿童戏水区、地面喷泉等等一些设施。那么准备前往的朋友呢，一定要提前确认开放时间和日期，也要注意呢相关的一些安全事项和提醒。希望孩子们能够在这里玩得开心，发出明亮的欢笑声，也能够呢让这个炎热的夏天呢多一份清凉。好，为您带来今晚的第一首歌曲，来自 S1 and 伊吉莱普的 Loving Eyes。

0: 마이크 하나 열어보세요. 그 마이크 하나 해가지고요.
1: 네, 부장님 우리 화음 넣어주세요. 네. 다음에 아시겠죠? 네. 여러분, welcome to the Wednesday edition of our show. We got fun little corners waiting for you. 뭐가 기다리고 있죠?
0: That's right. We have everybody's favorite corners called 이 노래 끝을 잡고. And in this segment, just give us a ring, sing your hearts out, and maybe pick up a little bit of English. And then if you need, we can share some singing tips with you.
1: 맞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All right, moving right along.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2: Yes!
1: How's the weather? It's sunny. 네,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
3: 미안, 방금 뭡니까? 손가락 찧어가지고.
1: 괜찮아요?
3: 네. 이게 스튜디오가요, 진짜 넓습니다.
1: 띄워와요. 근데 너무 죄송한데.
3: 뭐죠?
1: 부장님, 우리 날씨 요정은 뒤에 백그라운드 색깔 안 줍니까? 그냥 올블랙인데.
3: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1: 그 점 하나 있다고 그거 백그라운드예요?
3: 이거 픽셀 나간 거 아니에요. 픽셀 나간 거 아닙니다, 이거.
1: 아, 네, 딱 우리 백그라운드 네. 엄청 화려한데 딱 거기 all black 딱 부분 딱 문자 요정의 백그라운드네요.
0: 옷까지 블랙이니까.
3: 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와드리겠다.
1: 얼굴이 이런 지금 떠 있는 것 같아요.
3: 아, 어제는 이제 고길동, 오늘은 뭐죠? 네. 자, 우선 이제 날씨 얘기를 해야 되는데 It was a bit humid today. 조금 습했습니다.
1: A little bit.
3: 그렇죠? 근데 습도가 올라가면 You might be wondering, is it going to rain? 하실 텐데 내일 날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So tomorrow will be low of 24 degrees and high of 34 degrees. 오전에는 구름이 좀 끼었다가 오후 저녁 7시 무렵에는 light rain is expected to fall. 약한 비가 내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should I bring an umbrella tomorrow or not?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텐데
1: 네.
3: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 난감한 정확도를 요구하는 순간 찾는 게 뭐죠? 그쵸.
1: Don't say 날씨 요정.
3: 정직, 정확의 아이콘 제가 있어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1: 그럼 물어볼게요.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3: 제 느낌은요. 비가 7시보다 더 일찍 올 것 같다. 근데 또 변수가 하나 있어요. 내일 조한영이 있거든요. 그래도 용기 있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7시 전에 올 것 같다. 그래서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니면 네. 우산 작은 거
3: 양산
0: 주머니 안에 넣고 네네네. 다니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0: Just maybe, right?
3: Maybe, 그렇죠. 조한영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오늘의 영어 표현 My gut feeling tells me. 제가 방금 제 직감으로는,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직감에는 뭐뭐인 것 같아가 My gut feeling tells me거든요. 그래서 예문으로 My gut feeling tells me it's going to rain earlier than expected, so bring an umbrella just in case. 직감으로는 비가 생각보다 일찍 올 것 같으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우산을 챙기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백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1: 네. 네. 자.
2: Yes!
1: 자, 우리 부스타분들이 날씨에 집중하는 것보다 네. 역시 우리 날씨 요정의 의상에 집중되네요.
3: 네.
1: 저승사자요? 뭐요? 유준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승사자는 영어로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3: Grim Reaper.
1: Grim Reaper. 입니다. Grim Reaper. 네. 근데 타임즈 골드님이 Son of Dark. 네.
0: Son of Dark.
1: 아주 어두운 아들입니다. 우리 날씨 요정이.
3: TMI가 있거든요.
1: 네.
3: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0: Voldemort.
3: 밝은 걸 하나 주문했습니다.
1: 그래요?
3: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1: 이야. 그리고 근데 진리님이 칭찬 안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바라는 날려님.
3: 지금 당첨자 안 되나요, 진짜?
1: 근데 바로 우리 이준님 물어보네요. 진리님 혹시 해킹 당하셨나요? 네, 어제부터 많이 의심됩니다.
3: 네.
1: 자, 오늘도 했습니다, 날쇼즈님.
4: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0: 들으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0: 매주 수요일 All-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가져올까? 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네. 어, 근데 오늘 우리 그 너튜브 썸네일도 진짜 우리 미디어 PD님들 열일했습니다. 형 오늘 썸네일 봤어요?
1: No, I didn't.
0: 오늘 썸네일 제가 이 지금 옆에 있는 화면, 어, 우리 그냥 바로 올려주네요.
2: 와.
0: 근데 진짜 this I swear this was like just your like album cover or something. 이런 사진 찍은 적 없어요, 형?
2: Not like that. 근데 그거 되게 잘하셨네요.
0: 너무 자연스러워요. This is just you.
2: Wow.
0: 난 그냥 김조한인데 이 커버에. 네. And then
2: is that a strawberry?
0: I think it's just like you know what? You know one of those padded walls that they have? 네. 그런 느낌. 맞아. 뒤에 좀 딸기. 딸기 아닙니다, 여러분. 딸기. It's a padded wall.
2: Huge strawberry.
0: 아, 근데 요즘 우리 미디어 피님들 뭐 옛날부터 계속 열심히 해왔지만 오늘도 진짜 열일했습니다. 썸네일에.
2: Nice.
0: 자, 오늘의 도전곡이 Living La Vida Loca잖아요. 자, living은요. 뭐를 산다. 뭐를 살아? La Vida Loca. 이게 스페인어거든요. La vida loca. La vida가 the life.
2: The life.
0: 네. 근데 loca가
2: crazy.
0: Crazy. So living the crazy life. Mm-hmm. 그런 의미거든요. The title, right? Because Ricky Martin obviously, you know, speaks Spanish. So I wanted to bring you a couple words that you might see on a daily basis in your life here, even in Korea. 한국에서도 사실 우리 스페인어 이 단어들 자주 보이거든요.
2: Yeah.
0: 네. 예를 들어, 하몽. 하몽 아세요?
2: No.
0: 하몽 요즘 샌드위치에 많이 들어가는 그 햄 같은
2: oh.
0: 하몽이거든요. 네.

0: J-A-M-O-N. This is Spain, Spanish, right? So widely available in places like wine bars, right? Delis and sandwiches.
1: Oh, I know.
0: Yeah. 그쵸? 네.
1: 스펠링이 소리는 H인데요. 스펠링이 네. J예요.
0: J입니다. 왜냐면 스페니시에서 그 J가 그렇죠. 흐 소리를 내잖아요.
1: 할라페뇨 그 페퍼도 페퍼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잘라피노가 아니고요.
1: 할라페뇨.
0: 할라페뇨. 할라페뇨라고 하죠.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는 막 아미고, 아미고라고 하는 것도 that means in Spanish
1: my friend.
0: Friend라고 yeah. 하죠. It means friend. 네. Bonita, bonito. 네.
1: Bonita means pretty.
0: Pretty.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plaza, plaza도 스페인어인 줄 알고 있습니까? Yeah. 네, plaza means square or Times Square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despacito. 이거는 엄청 한국에서도 엄청 히트한 노래인데 despacito. 그다음에 가사 몰라 그 뒤에. despacito means slowly. 네, 이런 느낌도 있죠. 근데 오늘 그 도전곡 a lot of people, you know, obviously loving the choice. 우리 레 형님한테 이게 문자가 왔습니다. 레 형이 말합니다. 초딩 때 골목에서 리빈랄라 비다 로카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걸어다녀 동네 스타였는데 아 그때 그립다라고 하는데 레 형님 혹시 어느 동네 다녔습니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한데 너무 귀엽겠다. 애들도 걸어다니면서 리빈랄라 비다 로카 춤추면서
1: 그런 동영상 하나 있으면 되게
0: 맞아요.
1: 재밌겠다.
0: 레 형님 우리 동영상 있습니까? 보내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Alright, so 오늘의 도전곡 Living La Vida Loca by Ricky Martin 그러면 이 노래를 도전할 도전자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부산 동래구에 살고 있는 22살 김진희입니다.
0: 김진희님.
3: 반갑습니다.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의 도전곡 리키 마틴의 Living La Vida Loca인데요. 혹시 이 노래 네. 알고 아는 노래였어요?
2: 네, 알고 있는 곡이긴 했어요.
0: 네, 근데 혹시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죠?
2: 네. 이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에요.
0: 어때요?
2: 네.
0: 어땠습니까? 연습하면서?
2: 이제 박자가 네. 평소에는 되게 잔잔한 걸 많이 부르던 편이었는데 조금 박자를 빠른 걸 부르다 보니까 살짝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앞부분이 조금 낮죠?
2: 네.
1: She's in this coming on in tall. 이런 부분 약간 그 낮을 것 같은데요. 거기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노래하시면 돼요. 그 낮은 부분요.
0: 아.
2: 네.
0: 진희님 한 몇 편 정도 연습했습니까 이 곡?
2: 진짜 20번
0: 좀 많이 연습했네요. 그럼 연습하면서 뭐 음이나 이런 거 당연히 일단 뭐 한이 형이 방금 팁 줬는데 혹시 영어 부분에서 혹시 뭐 어려운 점 있었습니까? 여보세요?
2: 발음 부분을 네. 어려운 게 없었어요.
0: 아 발음은 괜찮습니까? 오 일단
1: 그리고 가사가 조금 좀 조금 빠르기도 하고 좀 많아요. 근데 네. 다른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0: 네. 좋아요. 진희님 혹시 지금 스피커폰으로 된 건 아니죠?
2: 네.
0: 스피커폰으로 된 거 아니죠? 네네네. 갑자기
2: 네, 네.
0: 그 갑자기 혹시 조금 멀리로 뭐지 들려졌는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희님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2: Yes,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Cue.

0: 역시
1: 노래. 와, 근데 노래 진짜 잘했어요.
0: 노래.
2: 감사합니다. 제가
0: 깜짝 놀란 게 아까 진희님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하면서
3: 한 20번 정도 연습했어요.
0: 라고 이렇게 좀 많이 긴장하나라고 걱정했는데요. 네. She will be. 너무 힘 있게 너무 잘 불렀습니다, 진짜.
1: 정확하게.
2: 감사합니다.
1: 약간 좀 레이텐시가 있었어. 그래서 노래 불렀을 때 그러니까 반주랑 조금 늦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늦었어요.
0: 이게 무슨 말이 정확하게 늦었다.
1: 그래서 이제 음악이 뭐지 그 전화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2: 네. 감사합니다.
1: Good.
0: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반전이라고 인터뷰 때는 너무 조용하고 하는데 와 목소리 완전 터지네요.
1: 돌변하시네요.
0: 아 근데 진희님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네. 자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오. 나 이런 거 좋아.
1: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0: 노래도 잘하는데 딱 이게 완전 반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Like plot twist, right?
1: 사실 저도 조금 그 너무 긴장하지 않나 싶었는데 노래하니까 와.
0: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 우리 동네에 계시는 김진희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저는 부산에서 노래 배우고 있는 21살 김소현입니다.
0: 아이고 소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도전자분들 다 부산.
1: 그러니까 노래도 네. 그 아까 진희 씨도 노래 잘하시고 네. 노래 배우고 있어요.
0: 소현님 노래 배운다 그 말이 지금 뭐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럼 전공입니까?
4: 학원 다니고 있어요.
0: 오, 혹시 뭐 어떤 뭐 노래 뭐 장르가 어떻게 돼요?
4: 제가 주로 하는 노래요.
0: 네.
4: R&B인 것 같습니다.
0: R&B면 김정한인데 아시죠?
4: 네.
0: 네. 그럼 원래 R&B 선호하는데 자 오늘의 도전곡 Ricky Martin, Living La Vida Loca 완전 신나는 곡이잖아요.
4: 네.
0: 연습하실 때 어땠어요?
4: 템포가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그냥 가사에 심취해서 부르려고 최대한 노력해봤어요.
1: 맞아요. 가사가 많다 보니까 그냥 딱딱딱 맞춰서 그 뒤에 부분에 약간 필 주면 되고요.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0: 네, 소연님 우리 김주환 가수가 귀가 진짜 이런 거 돼서 진짜 잘하거든. 이렇게 잘 너무 밝아서 너무 잘 듣고 네네. 딱 말하는 이 목소리부터 이번 노래 진짜 잘할 것 같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네. 우리 한이 형이 우리 소연님한테 그런 느낌이 온대요 지금.
4: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너 노래도 안 들었는데 이런 거 하고 좀 부담이 좀 줄라고 하는데 너무 칭찬을 받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1: 네. 잘하실 거예요.
0: 좋아요. 자 소연님 그럼 Are you ready?
4: I'm ready.
0: Alright, let's get it. 들어볼게요.
4: 네.

0: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아니 와우. 오늘 우리 두 도전자들 이 컨셉이니까 이게 인터뷰 때는 수줍수줍하고 완전 노래 부를 때는 폭발하고 아 근데 서현님 너무 잘 불렀습니다.
0: 에너지가
2: 감사합니다.
0: 두 분 다 너무 좋고 밝고 해가지고요. 아마 부스터분들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1: 네. 지금
3: 어렵죠.
1: 맞아요. 우리 서현님 우리 지금 서현님 부르는 동안 근데 너무 신남을 느낀다라고 이게 청취자분들이 많이 문자 보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일단 너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2: 그렇죠. 네. 아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하겠습니다.
2: 네.
1: 네. 와, 자 일단 우리 오늘 두 도전자들 둘 다 네 부산 계시는 우리 1번 김진희님이었군요. 2번 하고 김소현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야 됩니다. 네, 자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보내주시고요. 난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자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9050 문자로 투표 가능하고요. 근데 문자로 보내면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여러분 But we're only gonna give you 10 seconds 딱 10초만 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시작!
4: 10 9 8 7 6 5 4 3 2 One.
1: All right. 투표 시간 끝. Do not send them any more votes. They will not count. 자, 여러분, while we wait for the 투표 count, 우리 뒤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근데 부장님 오늘 좀 스튜디오 좀 사람들 많이 없네요. 뒤에 부장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다들 어디 갔지?
0: 그래서 약간 뭐 혼자 계시죠? 막
1: 혹시 부장님이 투표 들어온 거 카운트 할 거예요? 아, 네 일단 좀 네 좀 썰렁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오늘. 자 여러분들 while we count 우리 부장님이 투표 들어온 거 카운트 하는 동안 우리 문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문자 몇 개 읽을게요. 우리 부스터분이 이렇게 문자 보냈네요. 민수 때문에 집중이 안 돼라고 이랬는데 왜 집중이 안 돼요? 혹시 집중 안 됐으면 그냥 눈만 감으면 돼요. 눈만 감으면 너 집중 될 거거든요. 네, 일단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와, 여러분 혹시 네
0: 제가 보기에는 진짜 비슷할 것 같아요.
1: 투표요?
0: 그렇죠.
1: 카운트
0: 거의 뭐 예를 들면 5대 6 뭐 이 정도.
1: 근데 둘 다 너무 잘해서 그렇죠. 네, 일단 둘 다 스타일도 사실 이 에너지가 너무 비슷했어요. For me. 네. 근데 제가 방금 우리 부스터분들한테 혹시 제 춤추는 걸 방해되면 눈 감고 들으세요라고 했는데요. 우리 유설님이 그렇게 눈 감고 들을 만큼 감미로운 목소리는 아니어서
0: 그러면 볼륨까지 내리세요. 그러면.
1: 죄송해요. 그러면 혹시 뭐 네 어려우면 볼륨까지 살짝 완전 끄지 말고요. 볼륨까지도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투표 우리 부장님이 카운트 다 하셨고요. 이제 오늘의 위너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너자 위너는요? 바로 2번 김소연님이었습니다. 아이고 congratulations. 우리 잠깐 인터뷰할게요. 소연님.
2: 네
1: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2: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너무 잘 불렀고 우리 부스터분들 우리 청취자들한테 너무 감동을 줘서 오늘의 위너가 됐습니다.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2: 솔직히 1번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1: 소윤님도 듣고 계셨어요?
2: 네.
0: 두 분 잘하셨어요.
1: 그러면 1번한테 드릴까요?
2: 아니
0: 양도

0: 양보.
1: 네, 아 근데 너무 축하드린데 서윤님 네. 노래는 한 얼마 정도 하고 계셨어요?
2: 한 작년 7월부터 배워가지고 1년 정도 됐어요.
1: 아, 1년 정도 됐다. 혹시 나는 음악 뭐 노래 배울래, 음악 배울래 하는 뭐 계기가 있었어요?
2: 아, 제가 원래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냥.
1: 네.
2: 근데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게 음악 하는 거였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혼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음악도 하고 있습니다.
1: 야,
0: 어떠세요? 재밌어요?
2: 네, 재밌어요.
0: 어떻게 배워요?
2: 일단 노래도 배우고 그냥 연습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0: 연습하고 뭐
2: 네, 그 노래도 많이 듣고
0: 카피도 하죠 이제.
2: 네, 카피도 해요.
0: 카피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2: 네.
0: 열심히 좋은 가수들 많이 들어보시면 그게 이런 부분들이 다 캐치하게 돼서 이제 본인 걸로 네. 만들면 돼요.
2: 네.
1: 야, 소윤님 지금 방금 우리 대한민국의 R&B 황제 김조한한테
2: 그러니까요.
1: 이런 네 이런 advice를 받으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2: 기분이 황홀하고요. 곧 제 생일인데 생일 선물 받을 것 같아요.
1: Happy birthday!
0: 생일날에 1위도 하시고
1: 네.
0: 잘 됐네요.
1: 아이고 소윤님 그래서 저희 BFM의 생일 선물로 네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선물보다 네, 역시 소윤님이 오늘 너무 잘했으니까 이렇게 받았는데 일단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라디오 파이팅!
3: 감사합니다.
1: 혹시 라디오 말고 올스타 잉글리시 파이팅이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2: 올스타 잉글리시 파이팅입니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서현이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일단 오늘의 위너 네 김서현님이었는데요. 자, 아쉽게 오늘 윈 못한 우리 1번 우리 진님이랑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진희님.
4: 네.
1: 네, 오늘 윈을 못했지만 그래도 진희님도 너무 잘하셨거든요.
4: 네.
1: 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2번 도전자가 진희님 듣고 있었는데 오늘 안 되겠다라고 그까지 생각했어요.
0: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뭐 2위는 하셨지만 그래도 피자가 좋으세요? 아니 치킨 좋으세요?
4: 치킨이 더
1: 치킨
0: 그리고 그렇죠. 또 제 도전 꼭 한번 해주세요.
1: 네, 진님 1등 못하면 재도전 가능하거든요.
0: 네.
4: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치킨 받아가고요. 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세요.
4: 네.
1: 아니 근데 너무 우리가 그냥 갖고 가세요 아시겠죠? 우리 너무 당하는 느낌인데 원하죠? 네, 아이고 진이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4: 되게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진님 저희랑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이 자리에서 만나요. 오케이?
4: 네.
1: 네. 좋아요. 자, big applause to both our contestants. 네. 일단 둘 다 부산 분들이었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0: That's right. 네. Busan in the house.
1: 오늘의 이 노잡. 자, 우리 두 도전자들 Ricky Martin의 Living La Vida Loca. 네, 너무. 너무 신나게 너무 열심히 잘 불러주실 거예요. 자, 오늘의 인호잡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다음 주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도전곡 우리 김조한 R&B 가수 김조한이 살짝 미리 맛보기를 들려드릴 건데 형 you ready?
0: Let's get it.
1: 자,

0: The Mamas and Papas, California Dreamin'.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입니다. 아, 진짜. 근데 한영이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제가 좀 백업 코러스 주려고 계속 부르고 있었는데 우리 부장님이 절대로 마이크 안 올려주셨네요. 아, 올려줬어요? 어, 진짜 왜 내가 안 들렸지?
1: 조금 들렸어요.
0: 네. 아, 우리 그래서 우리 도둑님이 민수 볼륨 조절 잘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문자 왔어요. 그 정도 안 들렸다 그 말이 있잖아요. 밸런스 맞추나? 일부러?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다음 주 여러분 너무 저 This song hold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because it's so like LA. It's so California.
1: 일단 노래를 들으면 색깔이 생각이 나요.
0: 네.
1: 약간 아. 캘리포니아 그 햇빛과 그 나무가 모든 빈티지 느낌이 나요.
0: 그렇죠. 그 I-5 타고 내려가면서 창문 다 내려놓고 네. This song blasting on the radio. 어, 너무 좋아.
1: 오픈카.
0: 맞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The Mamas and Papas with California Dreamin'. Folks,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오늘 도전곡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Ricky Martin, 형님의 Living La Vida Loca 들어볼게요.

0: vida loca.
1: Come on.
0: Living la vida loca.
1: Come on.
0: Living la vida loca.
1: Come on.
2: (웃음) 아까부터 계속 리버브 있었어요? (웃음) 갑자기. 근데 희한하게 왜 한이 형 마이크만 리버브 넣지? 제 목소리 절대로 리버브 안 넣더라고요.
3: 아마 세팅이 아직 안 돼.
2: 아, 그쵸 그쵸.
3: 노래할 거라고 네. 미리 안
2: 아마 이 마이크에 일단 리버브 불가된 마이크입니다. Alright, 자, we have a question that came in, 형, and this is for you. 우리 유준님이 부른데요. 한이 형, 솔직히 본인이 본인 노래 듣고 감동 받은 적 있죠?라고 물어보네요.
3: 제가 노래를 감동을 받는 건요.
2: 네.
3: 제가 감동을 받아야지 감동을 줄 수가 있거든요.
2: 이야, 마이크 드롭.
3: 근데 그 반주를 듣고 제가 그 다시 들어가는 거, 그 반주 안에 들어가서 그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2: 네.
3: 그 약간 그 영 그 대사가 진짜 진짜 같아. 그 진짜 라이브 스토리가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가끔 그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2: 이게 아티스트지.
3: 네. 네. 그리고 노래할 때마다 그 스위치가 있어요. 그 들어가 이제 들어갈 시간이다.
2: 네.
3: 근데 보통 때는 안 키는데 그때 노래 이제 뭐 녹화 들어갔다 생방송 그럼 그때 그쪽으로 가요.
2: 그래서
3: 그래서 표정이 바뀌고 약간 좀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2: 진짜 이게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원고 있는 거 읽고 저한테 아무 느낌 안 주거든요. 농담이에요. 네. 너무 멋지다. 진짜 good question. 진짜 유준님 오랜만에 진짜 너무 좋은 질문 하나 보냈네요.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아니 근데 real quick 이 문자도 하나 읽어야 됐어요. 우리 달지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 공부해야 하는데 올스타 잉글리시 너무 재밌어서 못 끄겠어요. 이라고 보냈네. 근데 거기에 이 답변이 더 대박입니다. 유조님이 달지님 그러시다 이제 저처럼 됩니다. 어느 순간을 올스타 꿈을 꾸시는 날이 올 거예요. 유조님이 꿈에 나왔대요. 저희가. 네. 근데 우리 두둥이 물어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도 안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푹 빠져주세요. All-Star English. All right, we're gonna finish off hour number one with a song by none other than Kim Johan.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들려드릴 건데요. 한영,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3: Bye.
2: And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계속 빠지세요 저희한테. 빠지세요.
4: 항상 곁에 있지만 언젠가는 스쳐갈.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4: Hi, I'd like to book a train ticket to Seoul from here.
3: 아, 네, 손님.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 티켓 투 서울, 오케이. 부산에서 서울 티켓. 네, 손님. 디스카운트 바코드, please.
4: Disc what? Oh, discount. You need my ticket promotion code on my phone? Okay, let me check. Oh no.
3: 어머나, 손님 놀라셨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디스카운트 노? That's okay.
4: Oh, no.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What should I do?
3: 아, left. 왼쪽. 아, 왼쪽을 보라고요. Left what?
4: Oh, no. I mean,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3: 아, subway left. 왼쪽으로 가면 지하철이 아니고요. 그 오른쪽. Right로 가야 지하철이 나와요. Right subway, okay?
4: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Can you help me?
3: 아, 도와달라고. 아니, 그런데 그 지하철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꾸 왼쪽으로 간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곤란한데. Sorry.
4: Oh, isn't there anything you can do to help me? What on earth am I supposed to do?
3: 얼쑤. 뭔데? 왼쪽으로 지구 끝까지라도 가보겠다 이건가? 아, 진짜 고집 있네. 뭐 어쩔 수 없지. Okay, you can go. Bye bye. Next customer.
5: 오늘 배워볼 표현. 휴대폰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해?
4: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5: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6: Left는 떠나다의 뜻을 가진 단어. Leave의 과거형으로 어떤 곳에 물건을 두고 오다, 놓고 오다로 사용됩니다. Left 뒤에 물건과 장소를 붙여서 무엇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left my wallet in the taxi.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I left my bag on the bus.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휴대폰을 지하철에 놓고 내렸습니다.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4: I left my phone on the subway.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8: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9: 맞다. All-Star.
8: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접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9: 인호자.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8: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9: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0: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요정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선은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1: 네.
0: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도 커졌고 규모가 굉장히 커졌지 않았습니까?
1: 진짜 컸어요. 커졌어요.
0: 항상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 네.
0: 분명히 광고주님도 보고 계실 텐데 우리 민수 씨에게 조금 좀 줄만한 광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2: Why no phone call?
0: 그러니까요.
2: Why no text message yet?
0: 우리 민수 씨 같은 경우에 안경 좋아하시고
1: 네.
0: 신발
1: 네.
0: 각종 액세서리즈 그리고 물병 항상 챙기시거든요.
2: 왜 연락 안 오시죠?
0: 하나쯤은 좀 와야 되지 않나 좀 이런 타이밍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아니 저도 혹시 몰라서 네. 매일같이 스팸 폴더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안 들어와요. Nothing. Nothing in my spam folder.
0: 그렇군요.
2: Nothing. No emails. 아니 우리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0: 그니까요.
2: 네.
0: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 민수 씨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2: 부장님이 우리 부장님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있겠죠 당연히.
0: 근데 제가 봤을 때요.
2: 네.
0: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광고주님들이.
2: Don't be shy.
0: 그니까요.
2: 누가 진짜. 누가 너무 긴장하고 있을 때요, 좀 이렇게 풀어주려고 그런 멘트는요.
0: 그렇죠. Don't be shy.
2: Be easy.
0: Mm-hmm,
2: 네. Hey, don't be shy.
0: 그렇죠. 마음 편안히 가져라. 그렇죠.
2: Just call me. Come on.
0: 제가 봤을 때 이쯤 되면은 올 것 같아요.
2: 네. 네.
0: 작전 성공한 것 같습니다.
2: 네.
0: 네. 자 이제 바로 이제 순위로 넘어갈 텐데 오늘도요. 와 낙지현우님 1등입니다. 와.
2: 아니
0: 저희 연속 되잖아요. 당장
2: 연속 돼요. 아니,
0: 네네.
2: I'm not angry.
0: Uh-huh.
2: Okay?
0: 네.
2: 화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화난 거 아닌데.
0: 네네네.
2: 근데 제가 1등이거든요.
0: 왜냐면요. No. Hold on. 이게 왜냐면요. 1등을 적으신 분이 낙지연이님, 데니리님 그리고 미민수님 이렇게 있었는데
2: 네.
0: 제가 리프레시를 5번이나 눌러봤어요. 낙지연이님이 1등, 데니리님이 2등, 미민수님이 3등이었습니다.
2: 3등이라고요?
0: 그리고 또 1등을 다신 분이 계세요. 베네님이 4등이셨는데
2: 네.
0: 그 다음에 1 다신 분이 유서님. 유서님 1은 제일 먼저 그 1이 보이고 나서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2: So I ask this question again.
0: 네.
2: 낙지현이님 통신사 어떤 거 씁니까? 아직 이거를 네. 게이트키핑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Don't gatekeep. Be your internet provider.
0: 그렇죠. 이런 걸 숨기면 안 된다.
2: 네.
0: 그렇죠. 공개를 바란다 이런 건데.
2: Please.
0: 진짜
2: let us
0: 궁금하긴
2: know.
0: 해요. 진짜로. 네. 우리 고수님 요즘 굉장히 조금 저조하신
2: 카메라가 내리가요, 부장님.
0: 네, 네. 그래서 우리 달지 님께서 낙지현이 님 너무 빠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인어잡이 있었는데 우리 동치미 막국새 님께서 진짜 오랜만에 듣는 노래예요라고 하시고 우리 그 유서 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아니 상품으로 방청권 주면 안 되나요? 조한이 형 노래 부르는 거 앞에서 듣게요.
2: 여러분.
0: 네.
2: 부럽지. Are you guys envious of me?
0: 근데 실제로 거의 뭐 방청실이 있을 정도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 네.
0: 네.
2: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0: 네네.
2: 한영이랑 부장님이 오히려 부장님의 좀 질투가 좀 살짝 오늘 나왔어요. 와
0: 그러니까요.
2: 민수는 진짜 매주 같이
0: 부럽다고.
2: 김조한이랑 같이 노래 부른다.
0: 네.
2: 이거 진짜 영광인 줄 알아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0: 네네.
2: 네. So I gave her, you know, the option. 우리 부장님도 마이크 하나 챙기세요. 화음 넣어주시고요. 네. Right. 네. Harmonize. 화음을 넣다. Harmonize. 네.
0: 네.
2: 화음이 harmony거든요.
0: Harmony.
2: 네.
0: 우리 닥터스님께서도요. 방청권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 아, 이 정도. 제일 큰 거 지금 뭐.

0: 안 했는데?
1: 뭐죠?
0: 여러분 지금 오늘 문자 이게 한 분의 문자 계속 읽고 있었는데 아 일단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1: 뭐죠?
0: Our listeners are dreaming about me. 어...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저를 꿈을 꾼대요. 아 이거 아 문자 요청 안 읽었어요 오늘
1: 사실 제가
0: 문자?
1: 챙겼거든요.
0: 네.
1: 네. 근데 이거를 민수 씨가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0: 좋아요. Do you have a list?
1: 네. 네네네. 잠시만요.
0: 네.
1: 우선은 그 우리 둥피님께서 아니 유서님께서 네.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0: 네.
1: 우리 유서님께서 말씀하신 이 꿈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0: 네.
1: 아 꿈에서 민수가 갑자기 방송국에서 앞으로 방송은 계속하지만 라이브 송출은 안 한다고 했다고 해서 부스타들 다 충격받고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거냐고 난리가 났다.
0: 충격받을 만하다.
1: 근데 방송 끝날 때 민수가 마지막이니까 우리끼리 방송 더 하겠다고 하니까 피디님도 방송 안 끊고 라이브 계속 내보내주심.
0: 진짜 일단 이때가 왔습니다.
1: 네네.
0: Time has come where our listeners are even dreaming of me, 네. right? 유조님 진짜 꿈 깨자마자 막 울고 계셨죠. 가끔씩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Right? 네. You're dreaming because it's so sad in your dream that you started crying. 오늘 마지막이라고 막 울었는데 막 눈물 흘리고 있어.
1: 네, 우리 유서님께서 아니 그 뒤는 왜 안 읽어줌? 원래요 이게 오픈 엔딩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네 아름답게 진짜. 끝내는 게 좋습니다.
0: 아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네, 여러분 저희 꿈 많이 꾸세요.
1: 둥피님이 마지막 장식 해주셨네요. 와우 너 대체? 라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0: 꿈을 많이 꾸어주십시오.
1: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유승의 아지소. 네, 지수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네,
1: 뭐죠?
0: But 부장님, this red button keeps going on and off. 네, 여기 앞에 빨간 불이 계속 껐다 켜졌다 하는데 이거 고장난 거 아니죠? 이거 제가 만진 거 아닙니다.
1: 아, right? 네. 네. 시작할게요.
0: 네.
1: 자, 오늘의 지수소 혹시 다 식사는 완벽히 잘 하셨는지 오랜만에 여쭤봅니다. 자, 오늘의 지수소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꼬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벌레는 flies.
0: 어,
1: 파리예요, 어? 파리.
0: But I see less of them these days.
1: 그렇죠. 요즘 잘 보이진 않긴 합니다.
0: 한 2주 전까지만 네. 해도 저희 진짜 집에 네. 많이 따라와기 좀 그런데 좀 보였어요.
1: 어떤 게? 아, 파리가?
0: 네.
1: 오, 그렇군요.
0: 어, 근데 which flies are we talking about?
1: 큰 거.
0: The
1: 파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0: 네.
1: Why do flies rub their hands together the second they land on your food? 그렇죠. 이제 비비죠. 손바닥을.
0: 네.
1: 네. 바닥이 손바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비비입니다.
0: 네.
1: 네.
0: 이런 훌륭한 양식을 잘 먹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1: 기도를 하는군요. But do you know why?
0: Why? 진짜 why do they rub their legs?
1: 아 이거에 대해서 한번
0: It's disgusting by the way. 너무 그냥 역겨워요 진짜 사실
1: 근데 실제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놀랍게도 파리는 입이 아니라 발끝에 혀 역할을 하는 미각 수용체가 붙어 있습니다.
0: 아 너무 지그러워.
1: 네, so the moment they land, they taste through their feet. But if dust or filth coats their legs, their sensory receptors get blocked. 그래서 이렇게 rubbing 하는 이 제스처가 있는 겁니다.
0: Wait, so is it because flies want to enjoy the food?
1: That's
0: 맛있게
1: right.
0: 먹고 싶어서 먼지를 먼저 털는 거예요?
1: 먼저 털고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 So 동시에 이제 먼지도 털고요. 그리고 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파리는요.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턱 구조가 없다고 해요. So once their taste sensors register the food, they instantly regurgitating. Oh my goodness.
0: 네.
1: Regurgitating stomach acid and digestive enzymes.
0: Enzymes.
1: Enzymes. Enzymes 네. onto your

0: meal. 그래서 액체 상태로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린 음식을 입으로 다시 싹 핥아 흡입하는 것이 파리의 진짜 식사법입니다.
1: 그래서 파리가 내려앉았고 rubbing their hands 끝났다.
0: 먼지도 붙었고요. 그리고 위액도 이미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2: 아.
0: 그래서 이미 더러운 음식이 되어버렸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 진짜 아, flies are so disgusting.
0: 네.
2: 네. I'm sorry. But I know like all living things have a reason on earth 네. and 그런 거 있잖아요. 네. But they just look so gross.
0: That's right.
2: Like their eyes and they have hair on their body and everything. Uh-huh. 막 이 모션도 너무 그냥 네. it's gross.
0: 근데 지금 저에게 더 중요한 문자가 하나 왔어요.
2: 뭔데요?
0: 우리 진리님께서 1부 때까지 굉장히 다정하셨는데요. 이거 작년 가을에 늦가을에 들은 것 같아요. 안 했어요.
2: 진짜 네. 이거
0: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2: 아니 이거면 진짜 부장님이 혼내야 돼요. 문자 요정. You're reusing old information.
0: No, I'm not. I'm not. I have a whole list like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whole 네. list가 있거든요.
2: 네.
0: I do double check.
2: 진리님 혹시 우리 뭐냐면 모든 All Star English 에피소드들 다 온라인에 있고 노트북에도 있거든요. 네, 혹시 그 링크 보내줄 수 있을까요?
0: 우리 유진님 차라리 네. 오늘 주식 정보를 알려줘요.
2: 아그그 그 주식 정보.
0: 또 1부에서는 유서님께서 오늘 제 사연 읽어주세요. 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다턱수님. 지수소 아카이브 한번 정리해야 하나? 네.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2: 은행나무를 알려달라 했더니 우리 부장님이 이거를 갖고 왔네.
0: 네. 네.
2: 자, 일단 여러분. 오늘의 Did You Know?
0: 네. 네.
2: 파리들 왜? What do you call this? In
0: rubbing
2: Korean?
0: their hand. 뭐라고 하죠?
2: Why do
0: 손을
2: flies
0: 비비는가?
2: Rub their legs 네. or their hands.
0: 왜 비비는가?
2: 제가 네, 알아봤습니다. 진짜 안 해보고 싶습니다.
0: 네. 자, 이것까지 해야 돼요. 오호라님께서요. 처음 듣는데 꽤 웃기네요. 당신들은 뉘신지요. 자주 네? 들을 것 같은 예감이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올게요.
2: 오호라님. 네. 일단 지금 당장 계시죠? 네.
0: 아, 빨리 마무리하라고. 네네네.
2: 오늘 저랑 일이 됐습니다.
0: 네.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고기 무슨 고기죠?
4: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2: This time is now 7:38 on the dot here in the studio. Welcome to All Star English, second hour of our show.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we have the hardest working civil servant in Busan City Hall. HK 과장님 once again is joining us.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6: 안녕하세요.
2: 네, 진짜 네, 부산 시청에서 제일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6: 아, 시장님 좀 봐주셔야 되는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일단 이거 우리 그 다시 듣기랑 다시 보기 있으니까.
6: 네네.
2: 네, 뭐 시장님한테 링크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6: 아, 좋습니다.
2: 네, 네.
6: Music to my ear.
2: 네, 혹시 뭐 한마디 우리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6: 열심히 하겠습니다. I do my best.
2: 아, 진짜 제일 열심히 합니다.
6: 네네.
2: 네, 우리 과장님이. How are you?
6: 아, 오늘. 제가 여기 미리 와서 좀 듣고 있었거든요.
2: 네. 뒤에 너무 잘 폰 보고 계시더라고요.
6: 아니 우리 문자 요정.
2: 네.
6: 주제가 Why do flies rub their hands together?
2: 네.
6: 이걸 해야 되나?
2: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6: 우리 댓글들이 더 재밌더라고요.
2: 댓글 때문에 이거 합니다.
6: 아, 그런
2: 사실.
6: 그런
2: 네.
6: 것 같아요.
2: 근데 과장님 네네. 그 토픽 누가 오케이 한 줄 아세요?
6: sorry to hear that. 아, 요거 근데 하나 빼먹었거든요.
2: Yes, yes, yes.
6: 아, 민수님이 벌써 말해주셨듯이
2: 네.
6: These days, I'm so swamped at work.
2: Yeah.
6: But always joining All the English boosts my mood.
2: 네,
6: 요건 해줘야 돼요.
2: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오시니까 역시 문자 많이 오네요.

0: 굉장히 많군요. 우리 네. 아 수분이어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또 유저님도 반갑고요. 두둥님 오슬부 노래 없으니 허전한데요. 과장님 총무팀 탈출하려고 안 가님. 아닙니다. 저희 부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1: 네. 네.
0: 아 진리님 시장님은 동네 시장에서 일하시던데요. 맞아요. 아 두둥님
1: 맞아요.
0: HK님 이제 탐내시는데요. 디주노를 HK 요정으로 투잡하시길.
2: 오 어때요?
0: 아 투잡하면 출연료 두 배입니까? 그러면 한번 고민해. 네네. 아 두둥님 김민숙님 오시되 됐는데.
1: 아 진짜 우리 부스타분들 이렇게 네. 서로 챙기는 것도 아. 모습도 너무너무 좋아요.
0: 네네.
1: 네.
0: 오, 안 오시네요.
1: 진짜 안 오시네요. 네네. 미숙님 일단 뭐 잘 있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다.
0: 네네.
1: Alright. 이제 원고대로 할까요?
0: 네. 예.
1: 네. Always bring us updates on policies, programs, festivals, and events that Busan City puts on. 과장님 우리 오늘도 민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나눴어요. 여보,
3: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4: 여보,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anything. 좀 열나는 것 같아. I'm a bit under the weather.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여보.
3: 그럼 우리 저기 맛있는 거 먹을까?
4: 어?
3: 여보가 좋아하는 떡볶이?
4: 어?
3: 라면?
4: 어?
3: 피자?
4: 어? 근데 nothing sounds good, 여보. 딱히 땡기는 게 없네.
3: 야, 그럼 내가 회심에 이거 하나 준비해서.
4: 어?
3: 혹시 장어 어때, 장어?
4: 어, 여보, 장어? 힘 필요해, 혹시? 아, 그거 아니지? 어, 근데 장어? Grilled eel with sweet savory glaze? 아, 여보, 잘 안 해. It's my go-to food. Which part do you dig into first? 장어는 내 최애 음식이잖아. 어떤 부분이 좋아해?
3: 아, 장어는 다 좋지. 우리 장어도 먹고 있잖아. 우리 날씨도 좀 좋아졌네. 놀러 갈까?
4: 여보 say less. Music to my ears. 재밌는 영화 뭐 코미디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0: 아 그거 좋은데 있잖아. 우리 또 그나저나 있잖아. 부산시가 그 세계 디자인 수도 됐다던데 들어봤어?
4: 아니 지금 바로 내 영어 데려갈까 하는데 무슨 디자인 수... 아 근데 여보 rings a bell.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0: 아 그치 들어봤지. 그리고 또 그나저나 그 있잖아. 우리 그 장모님이잖아 장모님.
4: 장모님? 아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왜?
0: 그 운동도 좀 하시고 스마트폰 AI 이런 것도 좀 배우고 하시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거 없을까?
4: 아 있었나? 아 잘 모르겠네. 아 여보 알잖아 My rule of thumb BFM. 그래서 우리 아이블리 스윗 보이스 민수 오빠한테 빨리 물어봐.
0: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놀러 갈 곳 세계 디자인 수도 어머님 운동 및 교육 등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자 일단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0: 예, 예.
1: 네 우리 유주님이 근데 민수는 왜 이렇게 기본이 짜증 베이스임 이렇게 물어보네요.
0: 아,
1: 네
0: 뭐.
1: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남편이 뭐 그나저나라고 계속 토픽을 계속 바꾸고 맨날 등산 가고 뭐 뭐지 목욕탕 가려고 하는데
0: 갑자기 뭐 세계 디자인 수도
1: 그렇죠. 뭐. 갑자기 세계 디자인 수도 네. 말을 꺼내고 네 뭐 짜증 나지 않겠습니까?
0: 우리 또 댓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1: 네.
0: 우리 역시 닥터수님 역시 우리 광팬답게 어제 꺼내
1: 잘 아시네요.
0: 예, 에이시아랑 민주쌤 거 적절한 배합. 제가 일부러 어제는 우리 또 에이시아도 좋은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1: 맞아요.
0: 장어에 대한 거.
1: 네네네.
0: 이것도 계속 갖고 왔어요.
1: 너무 잘 들었네요.
3: 아 우리 좋고. 아 우리 김미숙님 오셨네요. 김미숙님 반갑고요.
1: 기다렸어요 미숙님.
3: 아 그래도 우리 두둥님 미숙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타임 이즈 골드님 나 방금 약간 소름 돋음. 예 고맙습니다.
1: 네 소름 돋는 거 감사합니다. Alright, so let's get into it. Lots of stories to get into. What's first?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0: First one is about design.
1: Design.
0: 세계 디자인 수도 얘기했잖아요.
1: 네.
0: Design.
1: Tell us about this.
0: Busan City is accepting ideas for the World Design Capital 2028 Design Idea Contest. 그러니까 2028 시민 참여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거든요.
1: Mm-hmm.
0: Until October 4th.
1: Mm.
0: I do believe most of listeners have heard that Busan has been designated as the World Design Capital 2028.
1: That's right.
0: 민수님 아시죠?
1: 알죠. 네, 이거 과장님이 갖고 왔잖아요. 네.
0: 맞습니다. To successfully host the event and encourage citizens to get involved, the city is asking residents to submit creative

0: ideas related to Word Design Capital 2028. Mm-hmm. There are two topics for the contest. The first one is ideas for the Word Design Street Festival. 세계 디자인 또 거리 축제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첫 번째.
1: Mm-hmm.
0: The second is ideas for events that showcase Busan's unique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1: 그러니까
0: 이제 세계 디자인 수도에 이제 여러 축제들을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1: 네.
0: 좀 부산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1: 네.
0: 그런 아이디어를 또 공모를 합니다.
1: 오, 오늘 이번 이렇게 포커스가 너무 일단 좋은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Right?
0: Actually, the results of the first round of this contest will be announced on October 9th.
1: Mm-hmm.
0: After that, the finalists will receive mentoring from experts, followed by a second round based on their presentations. 멘토링을 받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요.
1: 오, 너무 좋다.
0: And the final results will be announced on November 30th.
1: Mm-hmm.
0: 최종 결과는 11월 30일에 나오는데
1: 네.
0: The good thing is the grand prize winner, 이제 대상 받으시면 will receive 3 million won.
1: Wow.
0: 대상 300만 원이고요.
1: 네.
0: Two teams will receive the excellence award with each team receiving 2 million won.
1: Okay.
0: 최우수상은 200만 원. While six teams will receive the outstanding award, 우수상은 이제 여섯 팀을 주는데 each team will receive 1 million won.
1: Mm-hmm.
0: 100만 원씩 받고요.
1: 네.
0: So there will be also other prizes.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1: Nice. So that is the World Design Capital 2020 Design Idea Contest, accepting applications until October 4th.
0: 네.
1: 근데 일단 시민 참여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서 우리 부스타분들도 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유저님 우리 굉장히 전고고치를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음.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1: 부장님 좀 줌인 좀 부탁드릴게요.
0: 줌인 해도 안 되겠네. 너무 작네요.
1: 네.
0: 아, 우리 두둥님 이제 AI 말씀하시네요. AI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겠죠.
1: 그렇죠. 예. 돌리면 안 되죠.
0: 예.
1: 네. 이런 거 다 뭐지? 그 확인도 돼요.
0: 아, 그래요?
1: AI로 돌린 거.
0: 아, 그렇죠. 아, 유저님 저희 다 도전해서 한 명한테 상금 몰아주기. 아, 유저님 되게 신박하시네요.
1: 네. 이거는 본인 프로그램 하시고요.
0: 예, 예, 예.
1: 일단 이거는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Good to hear. What's next?
0: Second one is about movies.
1: 어, 영화 너무 좋아.
0: 아, 좋거든요. 2026 4th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will be held this Friday through Sunday. 다대포 Sunset 영화 축제인데요. You can enjoy three movies for free with one movie screening each day. 그러니까 네. 하루에 한 편씩 하는데 On Friday, starting at 7:30 p.m. you can watch 밀수 Smugglers.
1: 오,
0: 밀수 아세요?
1: 알죠.
0: 오, 아세요?
1: 영화.
0: 맞습니다.
1: 영화. 영화를 아는다고요, 여러분. 영화.
0: Yeah, yeah. 네. Starring 김혜수,
1: 네.
0: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and more. Actually, I already watched it. 저 사실 밀수 봤거든요.
1: 그럼 안 간다고 그 말이잖아요.
0: 아, 그건 아닌데. Actually, it was one of the most popular Korean movies of 2023.
1: Yeah.
0: And on Saturday, also from 7:30 p.m., you can enjoy 한산용의 출연.
1: 오, 저는 이거 아직 못 봤어요.
0: 못 봤어요?
1: 네.
0: This one is starring 박해일, 변요한, 안성기, etc. It's also all about Admiral 이순신.
1: 맞아요.
0: And one of the most popular Korean movies of 2022. And lastly, on Saturday, from 7 p.m., you can enjoy Firefighters, 소방관이라는 영화인데요.
1: 네.
0: Starring 주원, 곽도원, 유재명, etc. It was also one of the popular movie of 2025.
1: Wow, so big movies, like hit movies, right? That the 다대포 Sunset Film Festival will be playing. And you can enjoy these movies for free.
0: For free.
1: Right?
0: And also adding to that, you can enjoy other programs like pre-festival stage, opening ceremony, red carpet,
1: 네.
0: and food truck, busking performances, flea market, etc.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1: 아, 너무 좋습니다. 다대포 선셋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우리 부장님이 물어봅니다.
0: 아, 우리 다대포가
1: 네.
0: 우리 이제 해가 지는 낙조라고 하죠.
1: 네.
0: 그게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1: 진짜 부산에서 완전 선셋 이 맛집 다대포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저도 뭐 광안리에 사는데 인정 다대포 맞습니다. 진짜 예뻐요.
0: 맞아요, 맞아요. Say less.
1: 네.
0: I will say less.
1: 예, 요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네. 아, 우리 댓글 많이 왔네요.
1: 네.
0: 민수 밀수꾼.
1: Like I said, the movie.
0: Yeah.
1: The movie. 네.
0: 아, 유저님, 부산은 참 축제가 많다. 잠들지 않는 도시군.
1: 진짜
0: 맞습니다.
1: 잠을 못 자요, 부산 오면.
0: 그래서 이제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죠.
1: 네.
0: Last year, over 3 million foreign visitors visited Busan. 작년 300만.
2: 이 정도입니다.
0: 네, 300만 넘게 왔죠.
1: 네.
0: 네, 좋습니다.
1: All right, what's next?
0: Next one is about comedies.
1: Oh, I like comedies.
0: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will be held from August 21st to 30th. A total of 52 teams from 8 countries will participate, giving a total of 89 performances.
1: Oh, 52 teams, 89 performances. That's a lot of laughing.
0: 이거 유명하더라고요.
1: 네.
0: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There will be so many popular programs like 저는 사실 이걸 안 봤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해. 말자쇼.
1: 오.
0: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빨리 가세요.
0: 말자쇼.
1: 네.
0: 요 개그 콘서트 갈라쇼.
1: 오.
0: 개그 콘서트 갈라쇼. 비 이것도 유명해. 비급 청문회.
1: 오, 유명하죠.
0: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갈갈이 개그 콘서트.
1: 오, 네네네.
0: 옛날에 그 이게
1: 이건 아세요?
0: 무 가는 거 이게.
1: 몸 개그.
0: 예예예. 아 전유성 전유성 쇼 etc.
1: 네. So lots of big shows, right?
0: Adding to that, in particular, at the opening ceremony, you can enjoy a special performance by QWER. 요 그룹 아세요?
1: 맞죠?
0: 귀신의 집 이런 거예요.
1: 가사를 몰라서.
0: The opening ceremony will be held at 7 p.m. on August 21st at Baxco Auditorium.
1: Okay.
0: Please note that reservations are required for most programs, including the opening ceremony.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official website.
1: 좋은 질문 들어왔습니다. 민수 쇼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0: 아, 민수 쇼는 우리 매일 보고 계시잖아요.
1: 아, 역시 good answer. 다대포까지 안 가도 돼. 아, 다대포 아니죠. 이거 뭐지?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안 가도 됩니다.
0: 올스타 잉글리시.
1: 여러분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0: 네. 네.
1: 어, 그리고 정확히 저만 보고 싶으면요. 뭐 이런 뭐 코호스트 이런 거 필요 없이 저만 보고 싶으면 금요일 오세요. 나이스 투 미트.
0: 금요일 요새 아시아 해야죠. 오는 거 아니에요?
1: 아, 아시아 이제 안 해요.
0: 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1: 네. 자, 그래서 그거는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taking place.
0: 네. 아, 우리 또 댓글 많이 왔네요.
1: 네.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0: 두둥님 그러다 언제 한번 크게 고발당합니다, 민수.
1: Why?
0: 그 이제 노래 이상하게 따라해서 그런 거죠. 우리 닥터 쇼님.
1: 가사를 모르는데.
0: 금요일 네. 민수 쇼.
1: 네.
0: 네, 좋고요.
1: 맞습니다. 아. 네, 자. 다음 또 있네요.
0: 아, 또 있어요.
1: 좀 많네요, 오늘.
0: Last one is about education.
1: Oh, education.
0: Busan City.
1: Education.
0: Yeah, Busan City will recruit students for 2026 second half Haha Edu programs until next Friday. I believe Minsu and also most of the listeners already, you know, heard about Haha Center.
1: Oh, 기억하는데. Happy 뭐뭐.
0: Happy aging, healthy aging.
1: Healthy aging. 맞아, 맞아, 맞아.
0: Yeah, Ha Center is a cultural and educational complex for seniors.
1: 네.
0: In line with this mission, Ha education programs are designed for people aged 50 and over. There will be a total of 38 programs, 18 sports programs, and 20 educational programs. The sports program include tennis, pickleball, table tennis, tracking, and more. And the education programs include taekwondo, nanta, line dancing, and also smartphone and AI classes, barista certification classes,
1: coffee,
0: senior modeling classes, and more.
1: Wow, 진짜 많네요.
0: Yeah, and also these programs will go on from September 7th to December 11th at Busan Catholic University.
1: 네.
0: And for each program, you should pay 30,000 won. 3만 원이에요, 수강료가. And also you can apply up to 3 classes in one semester. So 네. for more detail, please visit the website.
1: 네. 부장님 왠지 우리 부스타분들 이것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0: 아, 죄송합니다. 그 시간은 작네.
1: 왜 이렇게 포스터 안에 글자를 너무 많이 넣어.
0: 죄송합니다.
1: 저도 안 보여요, 사실.
0: 저도 안 보여요.
1: 네. So, recruiting for more students for the second half of the Haha education programs. 네. 일단 우리 너튜브 챗을 보니까 저 이름 너무 궁금한 분이 계십니다.
0: 민수 플레임이 뭐였죠? 무슨 민수였는데? 부민수?
1: 네, 시민수 맞고요. 영어 이름 대니얼 씬 아닙니다. 나 진짜 이 이름 어떻게 지워야 되는데.
0: 아, 대니얼 씬 아니에요?
1: 대니얼 아니에요. 전 미국에서도 민수였어요. 나 여기 와서 이렇게. 네, 여러분 일단 대니얼 씨는 아닙니다.
0: 아,
1: 네.
0: 우리 저기 시간이 없는데요.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네. 이게 진행해 주시네요. 네.
0: 요즘 제가 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1: 네.
0: 요즘 돈이 빠듯해.
1: 아.
0: 돈이 좀 빠듯해.
1: 네. 돈이 빠듯하다. 뭐 I don't have money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예. Money is tight.
0: 아, 머니가 타이트한 거네요.
1: 네. 저 money is a bit tight.
0: Money is a bit tight.
1: 아, 요즘 it's a little tight. 이 우리 예를 들어 그냥 뭐 뱅크 카운트가 이렇게 풍부해야지 좀 좋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좀 타이트하다. 좀 벨트를

0: 꽉 꼈다라고 하면 좀 많이 없다 그렇게 말이잖아.
1: Money is a bit tight.
0: Money is a bit tight these days. 과장님, thank you so much. Another informative episode of 오늘도 수기로 아니죠. 죄송해요. 맞네요?
1: 맞아요.
0: 오늘도 수기로 부산.
1: 맞아요.
0: 다음 주 또 봬요.
1: Bye bye.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he Zero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8: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Honey, how's the hotel room? Do you like it?
2: 어머, 자기야. 이 방 너무 좋다. 침대도 좋고 방도 깨끗하고. 역시 5성급 호텔은 다르네. 맨날 여기서 살고 싶다.
3: Great. Why don't you check the bathroom over there first and then look around the whole room, okay?
2: 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봐봐. 욕실이 운동장 하나다. 너무 좋다.
3: Seeing you happy makes me happy. Enjoy every moment of this trip.
2: 그런데 자기야, 저 세면대 좀 봐봐. 물이 계속 떨어지노. 한번 봐봐.
3: Oh, the sink is leaking. I'll take another look around. Could you call the front desk?
2: 내가? 알겠다. 뭐 내가 요새 영어 공부도 좀 많이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나도 영어 좀 한다 아이가.
3: Hello, what can I do for you?
2: Hello, my room, sink, now free talking.
3: Wait, what did you say? How can the sink talk?
2: Yes, sink free talking, water talking. 잠깐만, free talking은 뭐 이야기하는 거고. 그 물 샌다가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Water tuk tuk. You know, water, 1, 2, 3, tuk tuk.
3: Oh no. Oh, you mean the sink is leaking, right?
2: 맞다. 왜 중요한 상황이 맨날 진짜 생각이 안 나노? Yes. Check, please.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3: The sink is leaking.
2: The sink is leaking.
3: L-E-A-K. Leak는 새다, 누수가 생기다는 의미인데요. 물, 가스, 액체 등 밖으로 새어 나오는 상황에 사용합니다. The bottle is leaking. 병에서 물이 샙니다. The roof is leaking. 지붕에서 물이 샙니다. 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세면대에 물이 샙니다. The sink is leaking.
3: The sink is leaking.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